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 꽃들이 방실방실 웃으며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봄빛이 와련한 고향의 봄날과 함께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창하마당은 넉넉한 봄의 푸르름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봄 향연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정다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연변으로 와서 꽃으로 만발하고 푸르름으로 출렁이는 봄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연변은 당신을 환영하네를 보내드립니다.

단성 잃어서 봄을 잃을 수 없고 백화가 만발해야만 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있으므로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웃으며 둥글게 살아야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화룡시의 박호선 씨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을 락으로 여기는 한 마을의 김홍광 씨의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때 발로 문제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사주었는데 듣기는 친구들이 이럴 때 돕는 것이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책값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듣기 더 고마운 것은 자기 돈으로 여러 권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10권씩 사는 친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읽은 후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스레 쓴 감수를 적어 보내왔는데 그 칭찬과 긍정은 저한테 있어서 활력소였으며 긍정적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서품 민들레 부역 공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영옥 씨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서품 민들레 부역 공사를 보내드립니다.
1: 빨리 마시고 좀 내려와주셔. 야, 좀 빨리 내려와주셔. 어우야, 일어나네. 집에서는 거죠? 사람 장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서 자꾸 큰 소리를 말하던 게 여기 와서는 어째 자꾸 이랬까?
2: 아이, 내 만하는 장사라는 게 뭉치돈 두 달에 가서 큰 장사를 하자는 게 어디 안 간도 뒤뒤 당기면 무슨 들레 팔라 당기는 게라고.
1: 아이, 무슨 들레 장사는 장사임까? 무슨 들레 싸웠어? 무슨 들레 싸웠어?
2: 됐다, 손짓.
1: 농약이랑 과학비료랑 한낱 달진 생식한 무슨 들레 싸웠어? 동무도 좀 소리쳐보셔.
2: 이게 또 점점 영사하냐. 저쪽에 가서.
1: 어? 가자, 가자. 여기와 앉으셔. 여기와 앉으셔.
2: 지담하게 능글능글하면 몇 시간이야.
1: 이 나은이 좀만 말하는 거 봐라. 아, 그나저나 어찌 어느 사람 하나도 없니? 어우, 정말. 무슨 들릴 수 없어? 아이 되겠다, 이래서. 동무, 나를 이거 좀 이와주겠습니까?
2: 어딜 가자.
1: 내 점이 음식점이랑 이런 데 돌아다니면 물어봐서 팔자고 그랬다.
2: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로 쓰는 거 보.
1: 어째 그럼까?
2: 쟤 무슨 들려 약 한 줌 예. 가지고 식단나 예. 상점 댕기면 먼저 광고를 해라 말이야.
1: 예.
2: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싸게 하다 하면 우리 문전 송달해서 와닥닥 따나가자.
1: 정말 그게 좋겠습니다. 예. 어제 남자들은 보통 고로 영 먹게 쓴다던 게 우리 요나는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게 또 웃겨요. 그거는 고로 슬슬 만지면 전에 아요.
1: 어? 내 갔다 올 시절 동무 좀 이거 좀 팔아주겠습니까?
2: 아,
1: 예?
2: 아.
1: 좀
2: 이렇게 좀
1: 방조를 좀 해야 좀 아야 되니까 정말야. 동무의 값 알지?
2: 아.
1: 한 그릇 얼마니까?
2: 아, 한 그릇이면
1: 아이고 좀 재주셔. 그래 이 사람들이 업무는 파셔 얘 동무 얘
3: 빨리 해 빨리
1: 빨리 가 넣으셔 동무 내 갔다 올 시에 좀 잘 팔아야 된다 얘
2: 잘 팔게
1: 그럼 내 파운다 얘
2: 야 거 거
1: 수고하셔 얘
2: 아무 수고서 뭐 해
1: 내 파운다
2: 가 가 빨리 가
4: 아야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아버지한테 쳐볼까 무슨 들리는 사
2: 야, 하는 집에 아들은 시내 와서 경리요 사자요 하면 하얀 타고 번질 나게 댕긴데 야를 없어. 에? 이 채토에 안까지 뒤뒤를 따라다니면 무슨 들레를 판단 말?
5: 무슨 들레 장치 있는가? 여기구나. 이 무슨 들레 한 그리 얼마입니까?
2: 모르구나.
5: 이 무슨 들레 파는 임자 어디 간 건 모르겠습니까?
2: 모르구나.
5: 야, 빈도 듣던 목소리다. 동차예요. 옳구나.
2: 야.
5: 모르겠어.
2: 모르겠는데.
5: 내 분하게 뭐요.
2: 요 분하게 요 오래가네.
5: 무사요.
2: 야 대체요. 야.
5: 이게 지금 뭐하?
2: 네. 놀지 무슨.
5: 논다. 야 별로 옷이라 입은 거 보니까 노는 사람 같제이다. 별로 책상 버려서 공작하는 사람 같소.
2: 아? 지선 무역공사에서 한 거야.
5: 뭐 좋은 대로 하는구나. 무역공사에서 뭐하?
2: 무슨 대수 경리질을 하네요.

0: 우리 동창 내가 안 돼서 쟤 제일 잘 됐구나.
1: 어, 경리 무슨 대단한 게 있었어.
0: 뭐야? 놀랬지요, 경리 뭐. 이래, 각시는 뭐 하?
1: 각시도 놀지, 무슨.
0: 논다고? 걔네 자꾸 남자는 돈을 잘 벌면서 여자들 집에서 놀아도 일 있어? 나를 보고서 가수하게 항상 이렇게 헤매고 사는 거.
1: 아, 근데 누나 언니 지금 무슨 하?
0: 내가 여기 농촌에 있다가 시내로 올라서 집을 지금 꾸려.
1: 잘했구만. 서스포 어디 있어?
0: 저기 그 서시장 뒤에 명태 파는 골목 있대요? 야, 거기 그저 조금 내려오다가 그냥 조금 올리받아 보게되 뭐. 아,
1: 얼마나, 얼마나. 야, 거기 위치 좋지 무슨.
0: 야, 좋지. 저희 무역공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손님 모시고 기로.
1: 야, 그래, 내가 내 사건 올리지 무슨. 야.
0: 근데 이봐, 저희 무역공사 어디 있어?
1: 우리 무역공사. 아, 무역공사 본방서 나서 지금 자기 애나. 야.
0: 뭐 그래도 무슨 고모, 빼모, 농모 무슨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식이 무식이 지금 분간 못하게 하시는데. 당차에 야. 한나주어.
1: 무슨 거?
0: 그거 있지, 그 뭐예요?
1: 뭐 달라?
0: 저기, 아, 전화번호나 그 적힌 그런 게 있지요?
1: 아, 그 명함짝이래겠구나.
0: 야, 어서, 야, 그거
1: 명함짝이래.
0: 야, 바쁠 때부터 저를 다 깨서리.
1: 아야, 이 정신 봐라.
0: 어쩌기려?
1: 우리 무역공사 곧만 성나서 요새 명함사에 대량적으로 나간단 말이오. 어제까지 양만 8천 곧만 달아.
0: 죽이시려 그래야지.
1: 아, 그런 게 아니지.
0: 정말?
1: 야, 내리 또 찍소. 내리 찍으면 내 동탄에 소수배 저렇게 갖다 드릴게.
0: 정말이지? 전화라도 와야 돼요.
1: 예, 그렇지.
0: 내가 없으면 우리 나긴 말게요.
1: 야. 가서 봐. 동탄 집에 안 했지요?
0: 둘이요.
1: 둘이? 무슨이요?
0: 오늘이지 무슨.
1: 조금 차차했다.
0: 이 말하는 거 봐라. 아이 알으면서 오늘이라는 게 뭐 제가요. 제처럼 돈을 잘 버는 게 제가이지.
1: 난 장가 가서 첫 알아본 게 딸을 봤어.
0: 첫 딸이면 좋답대.
1: 둘째도 딸이야.
0: 일 있어. 딸이 현재 지금 남자보다 멋지지요.
1: 셋째로 3천원 벌금 하면 난 게 그것도 딸이. 저놈한테 배 안에 전부 딸만 들어찬지 신경질 나도.
0: 어쨌든 학교 때나 지금은 웃기는 건 내 한 가지요. 이들이 같은 게.
1: 아, 저거 동찬?
0: 야.
1: 이래 형 밥이 다 내는 것 같은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서 기대지 말고.
0: 야, 그래라.
1: 야, 가봐.
0: 오, 야, 이봐라. 높은 경도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내 일이 바빠서 그냥 가게. 이제 내 거 안 해준 대로 꼭 와줘.
1: 야.
0: 야, 동네라 데리고.
1: 야. 내 그 쇼트부를 꼭 가지 뭐.
0: 야, 그래. 그럼 내, 야, 당겨 만나자.
1: 야. 얘기해. 우리 국가돈으로 먹을 일이 많소. 야.
0: 야. 지금 바빠서
1: 야, 하마튼 동차이던 데서 내 무슨 들레 파댕이다고 속이 쫙 가버렸다. 내 서라가서 3년 거짓말을 못 해봤어. 캐디 뭐 발대에 불을 떨어질까나 입을 벌릴까 거짓말이 주주주주주주 나간대 무슨. 야, 거짓말을 하고 나서 속일이 시원하지. 아야. 아유, 아침에 생일집에 갔다 정식 얻어 먹었대. 아유. 어떤 사람 그 무슨 게 가져가 캐디 집에.
2: 어제 우리 나 그냥 없습니까?
3: 없습니다.
2: 뭐야, 무슨 소리 이렇게 할까? 뭐야, 있구나 여기. 기자.
0: 예, 무슨 둘레요?
2: 예.
0: 오, 좋구나. 그래, 나 그래 같이 왔대서.
2: 예. 무슨 둘레를 좀 지켜달랬다면 창피하다고 또 어디 달아난 모양입니다.
0: 그래, 쟤네 나 그래 뭐 하길래 같이?
2: 농사 꾸이지 무슨 뭐 하겠습니까? 아.
0: 뭐야, 좋다. 어디서 왔어, 걘데, 쟤네?
2: 어제 태평천에서도 한 10월이 떨어진 강장거리에서 왔습니다.
0: 강장? 오이! 거기 우리 동타에 한 냈다.
2: 뭐야, 누구인가?
0: 김문혁이라고 쟤 아.
2: 엄마나.
0: 아이씨고 집에서 다 같이 있어 보면 그저 놀게 하는 맵대요.
2: 뭐야 뜰까?
0: 야, 좋다다 야. 어이 지금 남자들 치고 여자는 일 아이씨고 집에서 그렇게 놀게 하는 것만 다 개새끼 그냥.
2: 그래 그 집 다시는 너무 편안했어도 그 발바닥이 털이 막 나겠습니다.
0: 그렇겠지 무슨.
2: 뭐야 이랑은 애 들어왔어 어떻게 머리 해가지고 덮어보는 데는 유명하단.
0: 내냐 이라 보니까 어이 저기 학교 때냐? 어지부르하고 그저 야 밀켜줘 한나 그냥 사회나 응내고 아 똑똑하고 욕받이 나는 거좀 미네 어찌지 못하더라 안 되겠어.
2: 아이 그래 그 김 너무 야 아이 그 김문혁이란 사람도 학교 때 쓰레기 밀켰을까?
0: 야 무슨 남자게 그리 밀켜 해서 아이 그런데 어쨌든 가슴을 통수해야 단데 각 이부 얼마 조그만가 앵두입 같은 조그만이 정글에 5cm 라야 될게 저 거리면 나풀나풀 하기 시작하면 정말라도 새까맣게 간대 뭐야 들었다데 예. 아 그래 그래서 말 전탕 늘어놓는 게 마지막 두꺼번 다 거짓말이란 말 그래 그 가을 빌면 뭐라 했는지 아? 몰랐을까 썩대기 까추상 대포자래 했는데 이 대포 같은 게 정말 어머 제 녹이는 이제 대포라
2: 아이 내 구석 이제 지나가는 말이 와봐서 그랬다
0: 제 우리 동철이도 기대했죠
2: 아이
0: 아이 우리 기가 짜야 그냥 뭐
2: 우리 아했나 우리 내 무슨 그리 대기사 사람인데 나 취직 가겠습니다 뭐 아했나
0: 아 지금 친척이에요
2: 뭐 아했나 아무것도 아니거린다
0: 아이요?
2: 예
0: 아해지냐?
2: 예
0: 어? 지름 나 뭐야 이래 그냥 말이란 건 명심해야 된대 언제부터 실수를 하지 모른다네 글쎄
2: 이 거기요
0: 예 뭐야 밑이라 다 잃었어
2: 예, 다 잃었습니다
0: 친척이 좋구나 잘 자리하자 그래 이거 저기 한 그릇 얼마씩 팔자고
2: 원래 예 10원인데 다 싸먹은 것은 8원이 들이겠습니다
0: 몽땅 싸먹은 8원씩 주자고
2: 예
0: 조금 많지만 근데 누군 내지게 다 싸겠다
2: 알겠습니다
0: 세게 몇 군 하대요
2: 그래서 예 10군 있으면 눈 쓰겠다 그래서 10군을 해서 가져가시오
0: 이렇게 해서 제기량
2: 웃습니다 웃습니다
0: 오야 생긴 거가 같이 마음이고 깨문에 또 옵니까 다
2: 예
0: 그냥
2: 일단 킬로그램 시계 쏙대기 까추샤 대포 아우 정말 말만 들어도 막 이 남자 어쩌니 어구도 보자 냅서 가만 놔두는 거지
3: 어서 다나
2: 예이아구리
3: 하시 번냐
2: 예 어, 그래 원래 허리 팔았습니다
3: 야 나도 그래 그래 허리 쌌어
2: 예 주문자 해가지고 왔지 이거 책 다 가져가야
3: 돼 그래 그래
1: 일단 예 다 팔았어
2: 어디가
1: 어디가
0: 너한테 불안 동태야 나 연속만 났다
1: 내 저기 일이 서셨어
0: 야이 모르는 것들아 당신 살아
1: 야, 나도 됐어
0: 이 민들이를 내가 얼마 전에 느꼈었는지
1: 잘했다
0: 빨리
2: 어째 무역봉사에 다닌다고요 저리 수집습니까
0: 넌선서
2: 하수나 항이셔
0: 저 동차에 어째 아무래도 내 알고 가자 전에 저기 그 와이모 다녀오는 못해서 그거 좀 알려줘 내 바쁜 일에서 좀 찾아가게 했는지
1: 내 다니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딱 솔직하게 뭐 정말 딱 멋지게 말하면 어딘가 정말 딱
2: 어 예 이 낭이네 이 부인네 무역공 사니 저 태평촌에서도 한 10월이 떨어진 후 그게 당장 거라니 했습니다
1: 아 어서 당장 거라 아아아아아아아아 동창사를 볼까 유난히 기쁘구나
0: 이 이들 같은 게 어떻게 했냐 근데 전에 무역봉 잘 안 쳤어
1: 이거 어째 내 농촌에다 무역봉 잘 안 쳤는가
0: 그냥
1: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어째서 농촌에다 안 쳤는가
0: 그냥
1: 내 똑똑하게 말하면
2: 오, 예. 이 무역봉 사장에 중요하게 그 산나무로 채집하고 또 이 수출한답니다
1: 아 얼른 그랬어 농촌에
0: 예. 이거 봐라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그냥 이런 한목은 맨발이지면 돈가리에 앉는단데
1: 그래
0: 아 근데 이거 뭐 어째 전에 이것만 하오 내 생각은 전에 참나무 버섯을 한 대 재배하게 되면 돈을 각자를 벌겠는데
1: 아야 어째네 이거를 못 썼을까?
0: 옳지 봐라 이런 거를 써야 된다는데 이런 신치를 이렇게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 뭐 미국에서냐 우리나라 그 산나물 대량적으로 수요한다
1: 아,
0: 이런 거 알면서 어이구 나는 지금 아무래도 일이 하면 가겠어
1: 예 그래 예 빨리 가보고 나 바쁜데
0: 이런 거 어떤 이 와중에 어이 동타해 내 기다리게 꼭 그냥 어야 아껴 그 명함짜리 이제 먹지만 어이 저도냐 이분과 같이 언제 얼마 남아 어야
2: 잘 가셔 예
0: 그래
2: 예
0: 이리 와라 항상 이래
4: 잘가야
0: 그래
4: 야 잘가 야 잘가
2: 이 쏙대기 까추자 대포 같은 게
0: 아이
2: 동물한테 돌아가면 계속 거짓말만 할 줄 모릅니까
1: 아 내 거짓말을 하기 싶어했어 일을 한다는 게 제 등장에 가면 그게 다 거짓말이야
2: 아이 언제 저 쓰리 배부르겠습니까 좀 이제 들어줄까 우리 이렇게 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산이 우리 고향의 그 옷을 좀 이용해서 산에 가서 우리 고산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거 뜯었다가 우리 이렇게 장만해 갖다 판단 말입니다
1: 어.
2: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금이 생기잼까 그
1: 응.
2: 다음에 그돈 가지고 남이 뜯은 것까지 같이 가져다 또 이리로 판단 말입니다
1: 어.
2: 그럼 또 돈이 더 많이 지잼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져다가 또 팔아
1: 놓듯이 이렇게 돈을 구분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전문 산화물로 통조림 하는 통조림 공사 3층짜리를 앉히자마자
2: 아, 예 3층짜리
1: 야, 그 다음에
2: 예.
1: 하야도 두 개째 하나네 하나 귀신에 나가면 시내 아들은 나를 밤이 초부치라겠는가?
2: 이거 이거 안에 당장 무역봉사 다 세워야지 않을까?
1: 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0: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왔던 바에 이미 우리 이렇게 기업부터 일것이 왔으면 먼저 영도 기구부터 선거하는 게 옳지요. 내가 글쎄 집에서 군중기 초약해놓고는 아니 되겠지만 당신 정말 나를 딱 경리질해라 나도 방법이 없지. 그래서 나는 이래
1: 됐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결정하기세. 예? 가기 싫어. 야 이 너무 자식 아이다 된다. 동무 저 골상까지 빨리 돌아오셔.
0: 어째 저게 경리질하자 그래제? 방법이 없지 무슨. 그래서 하늘이 심부름이나 하자 그저.
2: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옥녀 씨가 언니 김옥분 씨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3: 안녕하세요. 김옥녀라고 합니다. 5월 22일은 저희 큰언니 김옥분 여사의 94세 생신입니다. 큰언니 김옥분 여사는 저에게 엄마와 같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우면서도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고 항상 든든한 뒷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고 행복하세요.
2: 네, 그럼 김옥분 씨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94세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100세 시대 왔구나를 보내드립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김홍화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서울 대림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홍화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화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도현 가무단 예술단 단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 민족의 예술 사업을 무척 열애했고 예술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내 고향은 장백산 등 수많은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를 따르고 도와준 많은 제자들 그리고 고향에서 계시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내 고향의 산과들에는 꽃들이 시샘을 하듯 서둘러 꽃망울을 터치워 울긋불긋 꽃단장을 하고 훈훈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은 우리의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줍니다.

우리 모두 5월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고향의 봄 향연에 취해 행복하고 설레이는 봄의 여자가 돼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연한 성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영실 작가님의 글, 헌수품 조각보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세상을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할머니 작가 시바타 도요는 약해지지 마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적어뒀더라고요. 난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두어.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할머니의 말처럼 좋았던 기억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좋은 기억 하나를 저금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좋았던 기억을 꺼냈어야 할까요?

장윤정의 노래 버팀목 들려드렸는데요. 따뜻한 노래 가끔은 들으면 네, 반갑기도 하고 또 마음이 훈훈해 나기도 하고 또 기억에 담아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축가로도 완전 좋을 것 같은 노래 버팀목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어떨까요? 좋은 기억 하나를 저금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래전 좋았던 기억을 꺼내서야 할까요? 네, 저도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라디오 앞에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동행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꺼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노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문세의 봄바람 들려드릴까요?

좋은 기억을 저한테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오늘은 저 혼자 조용히 방송을 하나 했는데요. 마동 천국님 그리고 향기님 김경희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영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혼수품 조각보. 네, 함께 만나볼까요?

엄동 설안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나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겨울에 앉은 먼지를 말끔히 닦아내고 집안의 잡동사니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배품 수거소에 팔 것은 따로 가려냈다. 이번 대청소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보관해 뒀던 물건들도 남기지 않고 죄다 정리했다.

예전에는 대청소라 해도 주로 보이는 곳만 청소하는 게 다였는데 올해에는 장롱까지 일일이 뒤져가며 정리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장롱 밑바닥 한 구석에서 네모난 수건에 고이 싼 아주 오래전에 데트론 조각보를 발견했다. 이것은 내가 시집갈 때 엄마가 선물해준 혼수품이다. 시집올 때 갖고 온 첫날 이불, 꽃무늬가 새겨진 범랑 소래, 수저, 화장품 등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진작에 사라졌다. 그러니 조각보만 긴긴 세월 동안 장롱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내가 헌수품들 중에서 유독 조각보를 애지중지 보관해둔 데에는 나만의 이유가 있다.

나는 조각보를 싼 보자기를 두 손으로 정이 받쳐들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세차게 뛰면서 감정이 격해졌다. 1980년 내가 시집갈 때가 떠오르며 세월 속에 파묻혔던 옛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당시 엄마가 다니던 복장 공장에서는 해마다 한두 번씩 가위밥으로 나온 천조박들을 내부 직원들에게 분배했다. 많은 여직원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들에게 손수건, 돈가방, 도시락보, 담배 쌈지 같은 것을 선물하려고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등 고운 꽃천 쪼박들을 다투어 다갔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대트론 천 쪼박을 다왔다. 동료들이 그 많은 천 쪼박들 중에 왜 하필이면 대트론만 고집하느냐고 묻자 엄마는 우리 딸이 곧 결혼을 하오. 혼수품으로 보자기를 만들어 주자꾸러.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엄마는 말쑥한 대트론 천조박으로 나에게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보자기를 만들어줬다. 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려는 엄마의 사랑이 물씬 묻어있는 보자기였다. 우리 엄마는 옷을 재단하고 박음질하고 한뜸 한뜸 꿰매는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내 엄마가 7살 때 배천을 짜서 재단하고 한뜸 한뜸 손바느질해 식구들에게 옷을 해입혀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엄마는 타고난 그 세간을 이 둘째 딸의 혼수품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나는 수학교 2학년 때 걸괴사로 앓게 되면서 학교에 장기청가를 맡고 4년 반 동안이나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고생은 둘째치고 치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나의 치료를 위해 아버지의 로임은 물론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을 전부 팔았으니 살림은 가난하기 그지없었다. 그 후 5년 만에 나는 중학생 모집 판공실로 찾아가서 울며 불며 생떼지를 써서 겨우 월반에 중학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학교 공장에 배치받았다가 전신국 교환수로 전근을 갔다. 어릴 때 사선을 용케도 벗어난 내가 24살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됐으니 청산과부인 엄마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듯 싶다. 그러니 엄마는 딸의 혼수품을 갖추는데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으로 딸을 시집 보내려니 혼수품이 남들 것과 비교도 안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내 아래로 공부하는 동생이 셋이나 있었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매달 적지 않았으니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무거웠을 것이다. 엄마는 혼수품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대트론 조각보를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도 엄마가 밤이면 천조박을 자르고 맞추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엄마는 조각보를 변의 길이가 120cm인 정방형 모양으로 설계하기로 하고
가로 세로 12줄을 나눠서 매줄에 36개의 천조박을 나란히 배열해 마선에 박았다. 총 432개의 천조박이 들어간 셈이었다. 조박을 맞출 때 엄마는 구두루에 천조박을 쫙 펴놓고 치수에 따라 하나하나 재단하고 맞춰 놓았다. 432개의 조박을 이어 놓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세수비누만한 천조박들을 한 줄에 이어 놓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명심해 조심스레 앞뒤를 손으로 쫙 펴서 박음질해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엄마는 가차없이 뜯어내고 다른 천조박을 바꿔 넣었다. 박음질이 완벽하게 되는 족족 미리 달군 다리미를 들어 반듯하게 다려냈다. 실밥이 풀리지 말라고 재봉침으로 조각보 내 변두리까지 싹 감췄다. 그렇게 엄마가 정성 들여 박음질한 조각보는 우그러져서 삐뚤거나 우묵하게 베인 곳 하나 없이 유리장이나 양철판처럼 네모 반듯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조각보를 나는 요긴하게 사용했다. 큼직한 소래를 조각보에 싸서 거뜬히 들고 다니기도 하고 떡가루를 내러 갈 때나 무 오가리를 말릴 때도 자주 썼다.

엄마는 조각보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가로 세로 열두 등분을 나눈 것은 12성좌를, 한 줄에 36 조박을 넣은 것은 36개를 뜻한다고 했다. 조각보 변의 길이가 120cm와 총 조박수 432개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었거늘 지금에 와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뇌경색으로 앓고 있는 엄마한테 되물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엄마의 그때 말씀을 귀등으로 흘려보낸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긴긴 40여 년 세월 동안 조각보는 이사할 때마다 이 장롱에서 저 장롱으로 옮겨져 누렇게 색발해졌지만 어두컴컴한 장롱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세월을 지켜온 조각보를 보면 엄마가 떠올라.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네, 금방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봤었는데요. 전영실 작가님의 작품 혼수품 조각보라는 인생 하모니를 담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혼수품으로 준비한 조각보. 네, 시집가는 둘째 딸을 위해 어머니가 정성으로 만든 조각보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글로 표현해 주신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요, 조각보에 관한 이런 내용도 우린 여성 클럽에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각, 우리의 전통적인 뭔가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바느질을 하면서 또 딸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랬을 것 같은 마음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따뜻한 마음, 네, 강인한 마음으로 헤쳐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았을 것 같습니다. 네, 120cm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432개에도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한 그 구절을 보면서 아, 엄마가 딸에 대한 사랑은 정말 네,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의 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천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심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혼수품을 넘어서 어머니와 딸 사이에 그런 깊은 정이 담긴 아주 특별한 조각보. 네, 여러분들도 혹시 혼수품으로 조각보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각보이지만 그 속엔 가장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고 그 안엔 가장 따뜻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끝난 후에 네, 달빛 사랑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여성 클라비체 그룹의 최어금님께서 작사를 했던 노래였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렀는데요. 참 의미 있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요. 김경희님께서

자, 그럼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노래부터 감상할까요?

네, 엄마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최화자님께서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숭배인 혼수품으로 만들어진 120cm의 조각보에 의미가 상당히 깊이 담긴 또 432개, 120, 108, 네, 그래요. 그 숫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최종으로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희님께서 달빛사랑 노래 듣기 좋다고 함께 듣고 있던 남편도 절찬을 하네요. 그래요. 저도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욕심을 부립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죠. 은은한 노래. 어머니가 딸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오늘은 글도 노래도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참으로 차분하니 좋은 글 마음 차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참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글을 만날 수 있고 제가 또 마이크 앞에서 랑독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출석 체크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는 따뜻한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한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따뜻한 봄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세요.

0: 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저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네, 오늘의 좋은 글 한마디, 행복이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죠. 하지만 어떻든 나한테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내가 느끼는 행복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문학의 세계에서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오늘도 짓는 생활이란 한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버섯은 신기하다. 썩어버린 나무에서 자리를 잡고 자란다. 부패되고 썩은 것을 양분 삼아 자신을 피운다. 기특하다. 그동안 나 자신은 부패하고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존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버섯은 자란다. 곰팡이가 되지 않고 썩은 것을 삭히고 품어 자란다. 버섯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에서 힘이 났다.

네, 어떤 것이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썩은 것을 품어내어 생명력으로 움트는 힘은 놀랍습니다. 락엽이 떨어져 삭고 썩으면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썩지 않은 락엽은 다른 생명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나무가 죽어 썩어야 버섯도 자랍니다. 부패와 발효는 다릅니다. 부패는 자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발효는 변성을 일으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삭히고 견디는 힘, 버섯의 생명력입니다. 네, 지난 날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파이팅해요.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은 주혜봉님의 글 5월에 띄우는 엽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띄우는 엽서 주해봉. 쌍쌀 같은 세월이다. 연록색의 신비로움과 화사한 꽃향기 듬뿍 싣고 우리 곁으로 살며시 다가왔던 계절의 여왕. 5월엔 여신이 서신껏 의무를 다하고 묵묵히 세월의 저편으로 떠나고 있었다. 떠나는 5월이 못내 아쉬운 듯 푸른 나뭇잎들이 찬란한 햇빛을 얼굴에 한가득 머금고 눈웃음 지으며 성별의 서글픔을 표하고 있었다. 5월이 있어서 그야말로 내 사랑 통장은 수억과 량만으로 채워져 잔고가 넘쳤는데, 떠나는 5월을 바라며 푸른 나뭇잎들 못지않게 나 역시 엉뚱한 근심 자락 부여잡게 되는 것 또한 유엔 영문인지. 떠나가는 5월을 향해 행복했었다고 감사하다고 못 잊을 거라고 토끼꼬리만큼 짧게라도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고픈 생각이 갑자기 든다. 답장 오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내 마음 전하고 싶은 순수함 때문에.

일전에 외국에 머물고 있는 아들에게 생필품과 더불어 편지를 써서 보냈었는데 전화해서 선물도 감사하지만 동봉해온 편지가 너무 고마웠고 감동이었다는 아들의 욕성을 전해 들으면서 편지 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다. 어쩌면 편지 쓴다는 것은 서로 무난도 되지만 갈등을 해소하고 푸는 마음 운동이고 부드러운 소통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더불어 직접 상대를 맞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움을 에둘러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편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정녕 그것이 마음의 손짓이고 화해의 신호이고 삶의 전기를 주고받는 것이며 진정 사랑하고 염려하며 아끼는 방법이라면 도시락을 싸들고 밤잠을 설치면서라도 행하고 싶다. 솔직히 편지는 말로는 다 못하는 깊은 대화이므로 마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라도 화해의 감동을 끌어올 수 있으며 아득한 마음의 지평선도 허물 수 있는 기적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일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황사 편하고 빠르고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그 한 곳으로 기울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 어쩌면 잔잔하면서도 아늑한 그 무엇은 찾아볼 수 없고 막연히 메마르다는 아쉬움만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 트는 느낌이다.

여유작작 한들 그리는 연록생 나뭇잎들을 겨냥하고 5월의 이야기를 5월을 접하면서 가슴에 스며든 간절한 소망들을 편지로 조용히 적어본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과 나름대로의 섭섭함, 아내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과 자그마한 바람, 애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친구와 동료에 대한 눈물겨운 고마움과 솔직 담백한 충고, 그리고 또 싱그러움을 풍기며 반짝이는 푸른 나뭇잎들마다의 5월의 따뜻한 이야기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5월은 비록 떠나가지만 5월의 내음은 푸르름과 더불어 나뭇잎마다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망도, 나의 설렘과 낭만도 나날이 살쪄갈 것이다.

네, 아름다운 계절 어울입니다. 어울의 소망과 바람, 설렘과 낭만. 네, 아담한 편지지에 어울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써보는 일. 네, 낭만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네, 손편지 진짜 오랜만이죠. 네, 하지만 소통의 수단이 편해질수록 전통의 손편지가 다시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를 써서 보내줘 볼까요? 네,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도 소중한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5월에 띄우는 엽서 주혜봉님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정님의 글을 고스름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 자격증.

아들 자격증 문정. 얼마 전 내가 잘 아는 김홍남이라는 아저씨가 시민정국에서 새로 꾸린 양로원 원장으로 초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뜻밖이어서 민정국 국장 김춘수의 집을 방문했다. 비록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김홍남은 나와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고 민정국 국장 김춘수면 전에 나와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동갑내기 절친인데 그 친구는 양로원 원장은 꼭 대학 전문학교 이상 학력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내 앞에서 몇 번이나 곱씹었기에 말한 대로 하지 않으니 대체 무슨 영문인지 너도 나도 호기심이 동했던 것이다. 김홍남. 그 아저씨의 정황은 내가 손금 보듯이 잘 아는데 복장 공장 공장장으로 몇 해 근무하면서 꽤나 잘 나가다가 어머니가 불행하게도 정신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일을 접고 노모를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치료를 하다가 전부의 재산을 다 밀어넣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누라까지 가출해서 종무 소식이 되어 8년간 정신병 환자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다 작년에 어머님이 세상 뜨셔서 이제야 허리를 좀 펴게 된 아저씨로서 대학 졸업장도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분이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할 내가 아니지만 꼭 여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몹시 궁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 약속을 잡고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상을 마주해서 맥주 한 컵 마시자 자연스럽게 내가 궁금해하던 그 일이 우리의 화제가 되었다. 내가 농담조로 한마디 했다. 너 혹시 같은 김씨라고 뒷문 거래하거나 김홍남 그분한테서 무슨 예물을 받아 먹은 건 아니지? 주의해라. 내가 신고한다. 나의 물음에 친구 춘수는 시무룩이 웃으며 김홍남 그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차, 거짓말.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아들 자격증.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잊고 말고. 아, 이게 그 어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거야. 준수는 자기가 김홍남을 양로원 원장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기 어머니를 위해 사업도 마누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친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고 계모더라. 그리고 그 노인 친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 둘이나 있대. 친자식도 몰라라 하는 계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은 아들 자격증이 충분하고 또 계모를 친부모처럼 대하는 사람은 다른 노인들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니? 그리고 그분이 공장장 사업 경험도 했으니 양로원 관리자로 이상적인 적임자가 아니겠나? 나는 이제 그분이 200여 명 우리 양로원 노인들의 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친구 김춘수는 나보다 김홍남 아저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완전 일리가 있었다. 지도자의 안목이 확실히 달랐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 나는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여태 살아오면서 졸업장을 포함해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내려고 아글타글 해왔지만 언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증에 대해서 신경 써왔던가. 나에게는 이웃 자격증, 친구 자격증, 아버지 자격증, 남편 자격증, 형제 자격증, 사람 자격증, 이러루한 자격증이 다 있는지 나는 시나브로 자가 진단을 해보았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자격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자기 위치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리라.

네, 고수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아들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냉면을 자주 찾게 되죠. 네, 우리 식탁에 늘 등장하는 냉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뚝딱이면 더위도 싹 가셔지는 것 같죠. 네,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냉면 인기가 또 폭발하겠죠. 네, 다음으로 정금아님의 방송으로 냉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밥부터 시작해서 어제 불고기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아주 한식점을 차리고 있다. 장사도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이다. 대표 음식은 다 추천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빼냐고 항의할 만한 음식이 하나 더 있었으니 냉면이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시내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는 두 곳이 있었으니 하나는 이발관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식당이라고 하는 냉면집이다. 구경 이발관인데 이발사들은 다들 하얀 가운을 입었고 여성 이발사가 반수 이상이다. 그 중에 키가 좀 크고 활달한 성격의 여 이발사와 아버지는 이발관에 들어서면 서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 애 머리를 깎는데 무슨 교류가 필요하겠냐마는 그래도 내 주상이라는 게 있었건만 다 한족 이발사이다 보니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발사와 몇 마디 하면 나는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아버지라고 무슨 많은 정보를 전달할 한우 수준도 아니었으니 그냥 이발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부르릉거리는 전기 이발기도 아니고 소나기로 눌러서 깎는 수동이어서 간혹 머리가 짚이면 따끔하게 아프다. 어릴 때는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게 영 싫었지만 냉면을 먹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냉면은 뭐니뭐니 해도 위에 얹어놓는 고기점의 크기와 개수이다. 지금도 란주라면 간판을 단 음식집에 가면 얹어주는 고기가 모자라서 별도로 한 접시 더 시키는 것과 같은 도리다. 그걸 바라는지 라면집들의 고기가 갈수록 빈약해진다. 심지어 어떤 집에 가면 고기점을 얹었다기보다는 부스러기를 뿌렸다는 게 나을 것 같다. 당시 냉면집에서 고기를 별도로 시키면 비쌌을 건 물론이거니와 별도로 파는 법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고기를 원 없이 먹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면발을 다 먹을 때까지 맞춰서 먹겠냐에만 골몰했다. 냉면이 금방 올라와서 육수와 함께 버무리기 전에 오에 얹은 고기며 양배추며 오이는 술꾼들의 간단한 안주로도 가능했다. 대대적으로 먹기에는 돈도 문제고 그렇다고 아예 술을 한 모금도 안 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 냉면 위에 얹힌 몇 점도 소중한 안주였다. 술에다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맨 육수에 먹어야 하는 냉면의 맛에 손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딸딸한 맛의 유혹이 훨씬 지배적이다. 입맛의 차이겠지만 냉면과 순대는 어떻게 비해봐도 한국식보다는 연변의 맛이 훨씬 오이다. 한식점에서 나오는 냉면은 양도 주먹만한 게 성차지 않거니와 면발도 시로리 같아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결냉면을 두세 그릇씩 하는 사람들이 한식집에 가면 눈치 보여서 배를 못 채운다. 도 젓가락만 휙 저으면 바닥이 다 들여다보이며 먹을 게 없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와중에 또 대짜 소자로 나눈다. 전날 괌으로 이튿날 타들어가는 목을 시원하게 적셔줄 음식으로 냉면을 찾기도 한다. 근데 정작 안고 보면 어떻게 달랑 냉면만 먹고 나오겠냐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냉면이 나오기 전에 딱 한 잔씩만 하자며 맥주를 시킨다. 근데 한 잔으로 끝나면 술이 아니다. 그렇게 한 병 두 병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냉면은 젓가락만 촉수했다가 도 오리 건지고는 나와버린다. 그런 심리를 감안하는지 냉면집에도 다른 식당 못지않게 요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시키냐의 문제이다. 물론 냉면집이 금방 문 앞에 있으면 냉면만 한 그릇 홀랑 먹고 일어설 자제력은 있다. 근데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10분 만에 냉면만 탈락 먹고 나오면 그만큼 싱거운 일도 없다.
그러고는 명트림을 하면서 일어나 다시 한 시간을 넘게 돌아온다는 게 여간 허무한 일이 아니다. 전에 어쩌다 고향에 가면 벼르는 음식이 닭곰, 순대, 량면, 양꼬치였다. 근데 정작하면 저 네 가지만 먹지 않고 온다. 양꼬치는 3차 정도에나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여기다 보니 결국은 술에 다 밀려서 찬밥 신세다. 가령 먹는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입에 들어가는지 거의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다 보니 그 진미를 만끽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밥이라는 말이 나온다. 돼지꿀도 제 집이 제일이라는 심오한 도리도 터득한다. 그러다가 살만 가둬두면 또 뛰쳐나오고 싶어 삼삼거리는 게 인간이다. 사람은 배가 너무 불러도 문제다.

정금화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냉면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뇌가 사회적 협력의 필요성에 맞게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의 뇌는 사회적 협력을 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하버드대학의 한 교수는 원하는 만큼의 돈, 성공한 직업, 육체적 건강이 있어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은 조금 멀어졌지만 그리운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인사 어떠세요? 잘 지내요?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뉴스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이막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 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할빈 성망동력기술회사 연구센터에서는 류휘 회장이 사람 키 높이의 진공 시뮬레이션 챔버 앞에서 기술진과 함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에너지과학공학학원 교수이기도 한 류 회장은 지난 2023년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연구개발한 홀 전기 추진 시스템은 흑룡강성 제1차 전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 성과에 선정됐습니다. 궤도상의 위성 위치 수정 및 궤도 상승 등의 동력을 제공하는 해당 기술은 우리나라의 위성 20여 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외에도 할빈공정대학, 동북석유대학, 치치할대학 등을 연결하면 흑룡강성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구축한 7개의 대학 연구원 연구소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개의 혁신 창업 생태권에는 2천여 개의 테크형 기업이 모여들었습니다. 81개의 대학, 120개의 독립과학연구원, 연구소 및 다수의 국가 첨단 장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성 발전의 우위로 꼽힙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맞물리면서 로후 공업기지였던 우리 성은 이제 신질 생산력을 창출하는 요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은 고수준의 과학기술 공급,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에서는 중국 우주항공 분야 최초의 대형 과학장치인 우주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우주로 직접 가서 진행해야 했던 수많은 실험을 이제 지상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장치는 국내외 200여 사용자에게 7만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 우주항공, 우주 생물 육종 등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성의 여러 독창적인 성과들은 달 토양 채취, 화성 탐사, 유인 심해 잠수 등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성의 전체 사회 연구개발 지출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보다 44.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성에서는 누적 1,873건의 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경제 수익은 348억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요즘 삼강평원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각종 새로운 농기구와 신기술이 잇따라 투입돼 논밭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이농장의 천무규모 밭에 들어서면 무인 파종기가 오가며 정밀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종 과정에서 농기계의 속도, 파종의 정밀도, 시비량 등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보센터에 전송됩니다. 드론은 토양의 다중분광 영상을 촬영해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국과학원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파종 품질을 검증했습니다. 한편 칠성농장의 벼 육모 온실에서는 올해 새로운 스마트 로봇이 육모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시각 시스템을 통해 염령, 벼 모종 초장, 엽장 등 주요 생장 지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온실 내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묘목의 전체 성장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북대황 농업개간그룹의 벼 충경 정지 작업은 99.82% 완료됐으며 이미 0.95 만무 농지에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밭 작물 파종 면적은 979만 2,300무로 전체의 40%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성내에서 생산한 상용 자동차의 국내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철도 운송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 할빈국 그룹 회사의 누적 상용차 수송량은 7,1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부문의 화물터미널은 24시간 운영되며 도착 즉시 하역, 하역 즉시 환적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방향의 운송 능력을 사전에 확보해 중간 정류장에서의 편성 작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송 전용 열차는 3일 내에 천진당고역에 도착하며 7일 내에 성도 신흥진역 또는 남경 룡담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 시범구 할빈분구의 수출입 총액은 54억 3천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4.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의 배후에는 러시아 상인 이완 씨와 같은 수많은 창업자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이완 씨는 어릴 적 할빈 출신의 이웃 아주머니가 만든 만두와 중국어 입문 교육이 그의 마음속에 중국으로 가자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학 시절 할빈에서 3개월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다문화가 융합된 할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이곳에서 창업을 결심했는데 진정으로 그를 이곳에 정착하게 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1년 전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밟기 위해 할빈 신구 투자 유치 및 심사 부문을 방문했던 이완 씨는 언어 장벽과 절차 미숙으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무 및 심사 부서 직원들이 자진해 나서서 전 과정을 도와주었고 하루 만에 모든 허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할빈 청년 로붕 씨가 또 열정적으로 통역과 서류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거리감 없는 친절함과 자유무역구의 활기찬 발전 모멘텀이 어우러져 이완은 그 자리에서 정착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완의 사업은 처음 한 회사에서 빠르게 4개로 확장됐고 그와 로붕은 최고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1대1로 연성 국가의 기업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다국적 상업복합단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이완의 가족들도 할빈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중국어 학습반에 등록했고 아들은 할빈공업대학 전자상거래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이완 씨처럼 흑룡강성에 정착한 러시아 상인은 만 명이 넘습니다. 2025년 흑룡강성 대러시아 무역액은 전국 총액의 15%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비석이 세워지고 강덕봉래와 왕정민의 식구들이 함께 묘지 앞에 모여선다. 정团장의 이름이 가운데 새겨지고 그 오른쪽에 어머니 왕수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시에 정团장 왼쪽 이름에 어머니 강덕화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버린 그 이름 앞에서 모두가 비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저리 올린다.

0: 번화한 도심의 거리.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고 있다. 뒷좌석에 앉은 왕정위가 곁에 앉은 강덕복에게 말한다.
1: 아비가 곧 장리가 된다니 알고 있나?
2: 헛소리만 하는군. 온 휴양소가 다 아는데 내가 모르겠나?
3: 기분 좋지?
2: 오늘 몇 잔 하더니 헛소리만 하는군.
4: 힘들거니까. 왜 헛소리인가? 애가 지 마음엔 안 좋은가?
0: 강덕복이 운전을 하고 있는 왕혜양에게로 말을 돌린다.
2: 혜양아.
5: 예.
2: 내 아버지 안 취했지?
5: 아, 그럼요.
2: 내 보기엔 취했어. 헛소리만 해.
1: 자넨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는데 왜 헛소리로 취급하나?
2: 뭐? 나하고 기쁨을 나누자고?
1: 응?
2: 자네가 나하고 무슨 기쁨을 나누나?
4: 아비가 정의로 된 기쁨이지. 아님 내가 무슨 기쁨을 자네하고 같이 나누겠나?
2: 그래 아비가 거지맨가?
4: 당연하지. 아비는 우리 왕신의 며느리고 우리 가문의 사랑이지. 그게 뭐 잘못됐나?
2: 며느리? 며느리를 딸하고 비교할 수 있나? 강아비는 이 강덕복이 딸이네. 자네가 나하고 기쁨을 나눌 거 있나?
4: 강아비는 왕진표의 며느리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네. 자네 집이 아니라.
2: 먹고 자? 먹고 자는 게 중요하나?
4: 당연히 중요하지. 아니 왜 잔식구를 하겠나?
2: 그럼 제가 됐으면 애성을 왕씨로 고치기. 왕강씨로 하기. 그럴 재간이 있나? 그럴 재간이 없지. 그럴 재간도 없으면서 뭐 나하고 기쁨을 나누?
4: 그걸 갖고 다투기 싫래.
2: 응.
4: 다투는 게 의미 없어.
2: 응.
4: 의미 있나 없나? 달기 먼저냐 달가리 먼저냐처럼 무료하고 의미도 없어. 자네가 달가리라고 하든 달기라고 하든 난 마음대로 하게. 고르게.
2: 고르라고? 닭하고 달걀 다 고르겠네. 하나도 안 남겨주겠네. 자 세워.
6: 응? 왜 또?
5: 아버님.
0: 왕혜양이 차를 세우자 강덕복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뒤쪽에서 따라가던 아비의 차를 향해 걸어온다. 아비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앞을 바라본다. 아비의 차 뒷좌석에 앉은 안걸이 묻는다.
6: 세상에, 아버지가 왜 또 저런데?
7: 또 다퉜겠죠.
6: 누구하고
5: 아버님.
6: 다퉈?
7: 누구겠어요? 사위는 절대 아닐 거고.
6: 어?
0: 안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던 갈미아가 또 묻는다.
6: 그럼 내 시아버지랑 붙은 거냐?
7: 게다가 어머님 남편이 이득을 못 봤을걸요?
6: 이득? 우리한테서 이득 챙기게.
0: 아비의 차에 다가온 강덕복은 다짜고짜 갈미아가 앉은 쪽 차문을 열어 제낀다.
2: 저희 내려요. 앞에 차에 가서 앉아요.
6: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8: 외삼촌 왜 그래요?
2: 출발해!
6: 타요, 타요, 빨리!
0: 강덕봉의 집. 안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다.
9: 아비야, 오늘 시간 돼?
10: 시간 되면 나하고 같이 털실 사러 갈까?
7: 왜요? 왜 갑자기 뭐가 뜨고 싶어요?
9: 아버지 스웨터하고 실바지 떠주려고.
10: 지금 누가 손으로 뜬 스웨터 입어요? 왜요? 심심해서요?
9: 아버지 올해 80이야. 생일에 내가 손수 떠서 입히고 싶어서.
10: 아버지 올해 79이고 명년이라야 80이에요. 벌써부터 충성심 보여주면 이른 거 아니에요?
9: 사람들이 그러는데 큰 생일은 다 홀수의 쇠인데. 그러니까 여든 생신은 79에 쉬어야지.
10: 왜요?
9: 왜 그런지 나도 모르지. 그래도 좋다는 대로 해야지.
10: 네. 그럼 좀 이따 갈게요.
9: 왔어. 집에 왔어.
0: 안걸과 아비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선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강덕복이 투덜거린다.
2: 둘이 정말 한심하지. 뭘 그리 오래 돌아다녀. 날 굶어 죽일 셈이요?
9: 미안, 미안해요. 받아요. 햄버거 사왔어요.
2: 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 안 먹어.
7: 안 드시면 우리 시부모님 갖다 드릴래요. 두 분이 좋아하시거든요.
2: 네 엄마가 사준 걸 왜 그들한테 갖다 주겠다는 거니?
7: 미안해요. 모르시죠?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라고요.
2: 네 돈으로 산 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어느 집 규정이니?
7: 싫다면서요. 제가 라면 끓여올게요.
2: 됐어. 수고할 거 없어. 아쉬운 대로 먹을게.
0: 안걸이 물 한 컵을 따라가지고 소파에 왔는데 강덕복이 가방 가득 담긴 덜실을 보며 묻는다.
2: 이건 돈 안 팔았니?
9: 돈 주면서 가져가라던데요.
2: 덜실을 사서 뭐하려고?
9: 스웨터 드려고요.
2: 누구 거?
9: 누구 거겠어요? 당신 거지.
2: 왜 나한테 스웨터 떠줄 생각을 했어?
7: 아버지에 대한 두터운 감정과 사랑을 표달하기 위해서죠.
9: 네 애 좀 아버지 놀리지 마.
7: 아버지, 이런 걸 석다르고 겉다르다고 해요.
2: 석다르고 겉다르다니.
7: 평생 사랑을 누리고도 사랑이란 말을 못해요. 그 말만 꺼내면 부끄러워하시잖아요.
2: 부끄러워하긴 내가 부끄러운 게 뭐라고. 정말.
7: 러덩지, 이번 생신 어떻게 세실래요? 크게 세기 싫으면 쉬지 말고요. 그저 고모를 모셔다가 칼국수나 해먹고 말아요.
2: 내가 크게 쉬고 싶으면
7: 그럼 우리 성대하게 쉬죠. 석담이 맞아요. 이른이면 고래희라는데 아버진 여든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2: 내가 뭐 대단해? 내가 대단한 게 뭐라고?
7: 당연히 대단하죠. 난 이름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9: 아버지 생신 말하다가 왜 너한테로 넘어가?
7: 네네네, 내가 샜어요, 샜어요. 정적으로 한마디만 물을게요. 아버지 여든 생신 성대하게 쉬고 싶으세요?
2: 그러고 싶지, 당연히.
7: 좋아요. 그럼 우리 생신 준비 서절을 내와요. 아버진 조장, 난 부서장. 어머니는 조원이에요. 베테랑 조원.
2: 내 생일인데 내가 조장이면 좀 그렇지.
7: 하긴 말씀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생신을 쇠면 사람들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꽤 큰 선물 가져올 게 분명해요.
2: 그럼 그럴 거야.
7: 그래서 명리는 아버지 생신을 쇠는 거지만 실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거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장하면 안 돼요. 제가 저장할게요. 후에 욕하겠으면 날 욕하라죠. 안 그래요?
2: 그럼 안 쉬겠다.
7: 아니 아버지, 왜 난관에 부딪히면 뒷걸음질 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진 종례로 소물단 소물을 못 받아봤어요. 이번엔 우리 버충하다로 할게요.
9: 무슨 말이나 네가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정말.
7: 정말 하지 말고요. 이번엔 나하고 같이 책임져야 해요. 아버지가 조장 싫으시다니 어머니는 저원에서 부조장으로 올라가요. 욕하면 우리 둘이 같이 욕먹어요.
9: 그래, 내가 도와줄게.
0: 강덕복이 쓰레기를 버리러 대문을 나선다. 골목길을 지나던 왕정이가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건다.
8: 쓰레기를 버리나?
2: 자네 못 버려봤나?
8: 늘 버리지.
2: 늘 버리면 대단한 줄 아나?
8: 언제 날 대단하다고 했나?
2: 자네 말투가 그렇네.
11: 거기 서게.
2: 너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11: 당신한테 의견이 있네.
2: 무슨 의견인지 말하게.
8: 생일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쇠는 게 틀리지 않나?
2: 내가 내 생일 쇠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8: 왜 상관없나? 나도 통지를 받았네. 나보고 괜찮은 선물을 준비하라네. 어디 물어보세. 어떤 선물이 괜찮은 선물인가?
2: 누가 통제했나?
8: 당신 딸이 통제했지.
2: 내 어느 딸이 통제했나?
8: 아비, 아비가 통제했네.
2: 아빈 당신 며느리가 아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8: 언제는 아베가 자네 딸이고 나보고 다투지 말라더니.
2: 내가 다투지 말란다고 자네 안 다투나? 자네 있었나? 달기 먼저냐 달가리 먼저냐 하는 이런.
0: 강덕복이 동명술에 대답하고 갈 길을 가버리자 왕정이가 어이없다는 듯 혼자 주물거린다.
8: 나이 들수록 왜 저리 막무가내인가?
0: 집에 들어온 강덕복이 급히 아비에게 전화를 건다.
2: 너 얼른 왔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 얼른.
9: 무슨 중요한 일인데 그래요?
2: 조장이 오면 말하겨.
0: 장바구니를 들고 길에 나선 덕화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는 아비와 마주친다.
12: 아비야, 왜 뛰어가?
7: 뛰어가야 해요. 거봐, 오빠가 빨리 오라고 명령했거든요.
12: 무슨 일이래?
7: 나도 모르죠. 급한 일이 있대요. 먼저 갈게요, 고마.
0: 아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덕화도 강덕복네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아비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강덕복을 부른다.
7: 아버지! 아버지!
9: 아이고, 더워 죽겠다. 허둥대긴 왜 뛰어와?
2: 아유, 당신이 뭘 한다고. 명령하면 집행해야지. 이건 군인의 기본 소질이.
7: 나왔어!
9: 빨리요. 무슨 중요한 일인지 빨리 얘기해요. 저 인차 가봐야 하거든요.
2: 누구요?
9: 덕화예요.
2: 덕화는 왜 왔어?
9: 놀러 오면 안 돼요?
7: 아버지 빨리 얘기해요. 네? 저 빨리 가봐야 해요.
2: 생각해봤는데 내 생일을 앞당겨줘야겠다.
7: 네? 앞당겨요? 왜요?
0: 아비를 따라온 덕화가 집안에 들어서며 한몫 곁댄다.
12: 무슨 중요한 일인데 드러나보기요. 어?
2: 너 안 비친 데가 없어.
12: 아이고, 내가 들어서 오빠가 손해보는 거 있어?
7: 앉아. 시간 없어요. 얼른 이유를 말해봐요.
2: 난 이유가 충분하다. 의도 있고.
7: 아,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쓸 말만 해요.
2: 내 생일 말이다. 원래 정확하지 않아.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종례로 생일답게 쉬어본 적이 없다.
12: 우리가 자꾸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러.
2: 애들 생일은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면서 내 생일을 왜 자꾸 잊어버려?
9: 자기 생일도 오락가락해요.
2: 그럼 내...
7: 아이고, 됐어요. 번론만 얘기해요. 그럼 생일을 어느 날에 쉬고 싶어요?
2: 난 8일 강군 전에 생일 쉬고 싶다. 난 로병인데 우리 군대하고 같이 생일을 쉬어야지.
9: 약삭 빠르네요. 당신은 로당원이니까 7일에 쉬지 그래요? 당뇨 어머니하고 같이?
7: 안선생, 우파언론 삼가하세요. 강덕복 동지, 그날 생일 쉬는 게 너무 있어요. 지지할게요. 아버지께 경례 올립니다.
2: 그래.
7: 그럼 먼저 갈게요. 일 있어요.
2: 그래.
7: 맞다. 아버지 생일에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다들 물어봐요. 나보고 물어보랬어요.
9: 아무튼 난 내가 손수 뜬 스웨터, 털실 바지 선물할 거야.
12: 그날 오빠한테 장수면을 만들어줄게. 오빠가 오래오래 살게.
2: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7: 먹는 게 무의미하면 뭐가 있어요?
2: 너네 세대들은 먹는 거밖에 몰라.
9: 그러게, 조국은 너희가 먹어서 가난해졌어.
12: 맞어, 매일 밖에서 먹어.
7: 저 그럼 가요? 늦으면 날 비판 투쟁하겠어요.
0: 아비가 잽싸게 자리를 뜬다. 갈미하와 안걸이 나란히 집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눈다.
13: 바깥 사돈이 8일 건군절에 생일 쉰다면서요?
9: 그래요.
13: 우리 령감이 그랬어요. 바로 딴속셈이 있는 거라고. 정군이 사돈하고 같이 생일 쇠게 하려는 거라고.
9: 그 집 영감은 정치적으로 모자 씌울 줄밖에 몰라요. 우린 정군과 같이 생일 쉬고 싶어요. 안 돼요?
14: 국경절에 셀 수도 있어요. 정국이 다 같이 경축하게. 왜요? 안 돼요?
13: 되죠, 되죠. 누가 그 집을 상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갑니까? 또 뭐 령도 서져요. 또 뭐 조지위원회요. 뜻한 여르신도 령도 서져 부소장이라면서요?
9: 왜요? 안 돼요?
13: 되죠, 되죠. 그런데 부소장이란 사람이 빈둥거리지 말고 조상을 도와서 뭐라도 해야죠.
14: 그가 뭐 하는데요?
13: 뭐 하긴요. 맨날 전화해서 여기저기 선물을 요구하죠.
0: 왕해양네 집. 목책을 무릎에 놓은 아비가 전화기를 붙들고 형제들한테 전화로 이것저것 포치하며 강덕복의 생신 준비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7: 먹는 건 안 돼요. 먹을 건 안 받아요. 먹는 물건은 의미가 없어요. 네, 됐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5: 남한테만 선물 하라 하지 말고 자기는 선물 준비했어?
7: 물론 준비했죠.
5: 무슨 점을 준비했는데?
7: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놓으면 깜짝 놀랄걸요.
5: 그건 믿지. 내 색신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7: 그래요. 오빠 색신 특수 재료로 만들었어요.
5: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네 식구들 정말 재미있어. 그 집안 일들을 누군가 소설로 쓰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9: 시간 있으면 오빠가 써요. 아니, 왜 전화 안 받지?
5: 봐봐, 자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0: 돌이 되려면 하늘과 땅 사이인 부부가 안 맞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
1: 응.
0: 아 근데 두 분은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행복해. 그 두 분은 평생 살면서 평생 정년 나갔어. 아, 두 분은 대방에게 다가가려 했었고 서로한테 다가갔지. 근데 곧 승리정으로 합류하려 할 때 두 분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서 근데 계속 밀고 나갔지. 이렇게 되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걸어온 향촌 흙길을 걸어갔고 아, 순박한 농촌으로 걸어갔어. 봐봐, 어머님은 지금 얼마나 소박해. 옛날 자본가 아가씨 모습을 저는 찾아볼 수도 없어. 아, 그런데 아버님을 다시 봐. 지금은 잠옷 입고 중절 못 쓰고 대홍포차 마셔.
2: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런 결과를 가져왔죠?
0: 무의식 간에 서로 감화된 거야. 두 분은 서로 대방을 개소하려고 노력했고 또 서로 개소되지 않으려고 냈었어. 결과는 어땠어? 잘 생각해봐 어떤 결과일지.
2: 말해요.
0: 개소시키려다 지쳐서 여기 바뀌운 거야.
2: 아니 그럼 두 분이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 스쳐 지나실까요?
0: 그건 잘 모르겠어.
3: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1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 꽃들이 방실방실 웃으며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봄빛이 완연한 고향의 봄날과 함께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넉넉한 봄의 푸르름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봄 향연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정다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연변으로 와서 꽃으로 만발하고 푸르름으로 줄넘기는 봄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연변은 당신을 환영하네를 보내드립니다.

꽃 한송 잃어서 봄을 잃을 수 없고 백화가 만발해야만 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있으므로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웃으며 둥글게 살아야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화룡시의 박호선 씨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을 락으로 여기는 한 마을의 김홍광 씨의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안덕현에 살고 있는 박영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11월 말에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판로 문제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사주었는데 듣기는 친구들이 이럴 때 돕는 것이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책값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특히 더 고마운 것은 자기 돈으로 여러 권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10권씩 사는 친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읽은 후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스레 쓴 감수를 적어 보내왔는데 그 칭찬과 긍정은 저한테 있어서 활력소였으며 긍정적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과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소품 민들레 부역 공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영옥 씨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소품 민들레 부역 공사를 보내드립니다.
1: 빨리 와서 이거 좀 내려와 주셔. 야, 좀 빨리 내려와 주셔. 어우야, 어우 일어나네. 집에서 하는 거죠? 사람 장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자꾸 큰 소리를 말하던 게 여기 와서는 어째 자꾸 이랬니까?
2: 아이, 내 만하는 장사라는 게 뭉치도 엄청나라 해가지고 큰 장사를 하자는 게 어디 안 가도 뒤뒤 당기면 무슨 들레 팔라 당기는 게라고.
1: 아이, 무슨 들레 장사는 장사입니까? 무슨 들레 잡소! 무슨 들레 잡소!
2: 됐다니까, 손짓!
1: 농약이랑 밥, 이러랑 한낱 달지 생생한 무슨 들레 잡소! 동무도 좀 소리 쳐보셔.
2: 이게 또 점점 영사하냐. 저 잘 가서.
1: 어? 가셔, 가셔. 여기 앉으셔.
2: 어떻게?
1: 여기 앉으셔.
2: 지담하게 능글능글하면 됐습니다.
1: 니나 오늘 정말 말하는 거 봐라. 아, 그나저나 어찌 오는 사람 하나도 없네. 어, 정말. 무슨 들리지 않소? 어, 아이들게 때려서. 동무, 나를 이거 좀 이와주겠습니까?
2: 어딜 가자?
1: 어, 내 점이 음식점이랑 이런데 돌아다니면 물어봐서 팔자고 그랬다.
2: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로 쓰는 거 보.
1: 어째 그랬까?
2: 쟤 무슨 들려? 약 한 줌 가지고 식단나 상점 다기면 먼저 광고를 해라 말.
1: 예.
2: 그 다음에 그 사람 싸게다 우리 문제 송달해주면 와닥닥 다 나가자.
1: 오, 정말 그게 좋겠습니다. 예. 오, 어제 남자들은 보통 고로 영 먹겠습니다던 게 우리 요나는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게 또 웃겨요. 저는 고로 씩씩 만지면 전에 아요.

0: 아야,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아버지한테 쳐볼까? 무슨 들리는 야, 나는 집에 아들은 시내 와서 경리요 사자요 하며 하얄 타고 번질 나게 댕긴데 야름 없어. 에? 이 체토에 안가이 뒤뒤를 따라다니면 무슨 들리를 판단 말?
1: 무슨 들리 장치인가? 어, 여기구나. 이 무슨 들리 한 그리 얼마인가?
2: 모르구나.
1: 이 무슨 들리 파는 임자 어디 간 건 모르겠습니까?
2: 모르구나.
1: 오야, 별로 듣던 목소리다. 동처예요. 옳구나. 야, 모르겠어.
0: 모르겠는데.
1: 내 분홍이 뭐요?
0: 요, 분홍이 요.
1: 괜찮아.
0: 야, 괜찮아. 야,
1: 이게 지금 뭐하?
0: 네, 놀지 무슨.
1: 논다. 야, 별로 옷이나 입은 거 보니까 노는 사람 같제이다. 별로 책상거려서 공작하는 사람 같소.
0: 아, 지스 무역공사에서 한 거라.
1: 뭐 좋은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무역공사에서 뭐하?
3: 무슨 대수 경리질을 하네요.
1: 마, 높다야 경리를. 이래 보니까 우리 동창 나가 앉아서 쟤 제일 잘 됐구나.
3: 어, 경리 무슨 대단한 게 있었어.
1: 뭐야? 각시는 뭐하?
0: 각시도 놀지 무슨.
1: 논다고? 걔네 자꾸 남자는 돈을 잘 벌면서 여자를 집에서 놀아도 일 있어? 나를 보고서 다소하게 항상 이렇게 대내고 사는 거.
0: 아, 근데 분홍님 지금 무슨 하?
1: 내 지금 여기 농촌에 있다가 시내로 올라서 집을 지금 꾸려.
0: 잘했구만. 저 집 어디 있어?
1: 저기 그 서시장 뛰고 명태 파는 골목 있지요? 야, 거길 거저 조금 내려오다가 그래 왼쪽으로 올리바다 보게디 뭐. 아, 분홍씨가
0: 거기 위치 좋지면서.
1: 야, 좋지. 야, 야. 어, 저희 무역공사라 드리는 게 이제 손님 모시고기로.
0: 야, 그래, 내가 네, 내 사건 올리지면서. 야.
1: 근데 이모, 야? 저희 무역공사 어디 있어?
3: 우리 무역공사.
0: 아, 무역공사 곰방서 나서 지금.
1: 그런.
0: 자기 애나. 야.
1: 어, 그래도 무슨 고모, 빼모, 농모 무슨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시기 무시기 지금 분간 못하게 하시는데. 제 당차에. 야. 한나주어.
0: 무슨 거?
1: 그거 이제 그 뭐예요?
0: 뭐 달라?
1: 저기 아 전화번호나 그 적힌 그런 게 있어요?
0: 아 그 명함장이래겠구나.
1: 야 어서 야 그거
0: 공짜서는 명함장
1: 좀. 야 바쁠 땐 또 저를 찾겠어.
0: 아야 아야 아야 이 정신 봐라.
1: 어쩌기려?
0: 우리 무역공사 그만 성나서 요새 명함장이 대량적으로 나간단 말이오. 어제까지 양만 8,000대 그만 달아.
1: 죽이시래 그래 돼?
0: 아 그런 게 아니지.
1: 정말?
0: 야 내리 또 찍소. 야, 내리 찍으면 내 동탄에 소수배 저렇게 갖다 드릴게.
1: 정말이지? 전화로 도와야 돼요.
0: 예 그렇지.
1: 내 하우스 우리 나게나게 맡기오.
0: 야야. 아 저봐 동탄 집에 안 했지요?
1: 둘이요.
0: 둘이? 무슨 일?
1: 오늘이지 무슨.
0: 저 동탄 쟤가 있다.
1: 이 말하는 거 봐라. 아이 알아면서 오늘 나는 게 뭐 제가요. 제처럼 돈을 잘 버는 게 제가이지.
3: 야, 난 장가 가서 첫 알아본 게 딸아봤어.
1: 첫아 딸이 좋답대?
3: 둘째도 딸이요.
1: 이래서 딸이 형제 지금 남자보다 멋지지요.
0: 셋째를 3천원 벌금 하면 난 게 그것도 딸이. 저놈한테 배 안에 전부 딸만 들어찬지 신경질 나도.
1: 어쨌든 학교 때나 지금이나 웃기는 건 매 한 가지요. 이들이 같은 게.
0: 아, 잠깐 동찰?
1: 야.
0: 이래 영 바삐 당내는 것 같은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지 말고.
1: 야, 그래라.
0: 야, 가보.
1: 오, 야, 이거라. 높은 경도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내 일이 바빠서 그냥 가게.
0: 야, 야, 야.
1: 이제 내 그 안해준 대로 꼭 와줘.
0: 야,
1: 어?
0: 야.
1: 꼭 갈게. 야, 동네라 데리고.
0: 야, 야. 내 그 쇼트부를 꼭 가지 뭐.
1: 야, 그래. 그래, 내 야, 다음에 만나자.
0: 야, 야, 야, 야. 야. 우리 국가돈으로 먹을 일이 많소. 야.
1: 야, 야. 지금 바빠서 가봐야
0: 돼. 야, 야, 하마통 동차에 던져서 내 무슨 들레 파댕인다고 속을 쫙 아파냈다. 내가 서나가서 3년 거짓말을 못해봤어. 캐디 뭐 발대에 물이 떨어지거나 입을 벌리니까 거짓말이 주주주주주주 나간대 무슨. 야 거짓말을 하고 나 진짜 속일이 시원하지. 아야 아야 아야 아요 아침에 생일집에 갔다 정신없어도 먹었대 마요. 옷도 잘한 건 무슨 게 가져가 캐디
1: 어제 우리 나그네 없습니까?
4: 없습니까?
1: 오야 무슨 소리를 펴까? 오야 있구나 여기. 오 기자
5: 이게 제 무슨 소리예요?
1: 예.
5: 오 좋구나. 그래 나 그래 같이 왔댔어.
1: 예. 무슨 들려 좀 지켜달라 했더니 창피하다고 또 어디 달아난 모양입니다.
5: 그래 쟤네 나 그래 뭐 하길래 같이
1: 농사 꾸이지 무슨 뭐 하겠습니까.
5: 뭐야 좋다. 어디서 봤어 걘 대체.

0: 어저 태평천에서도 한 10월이 떨어진 강장골에서 왔습니다.
1: 강장? 오이! 거기 우리 동타에 한 냈다.
0: 야, 누구인가?
1: 김문혁이라고 제 아.
0: 엄마나 아마 뭐 이런 배경 사람 찍어서.
1: 어찌가 그새 가운데 살다 용 잘 됐더란데.
0: 어, 잘 됐다 그래요.
1: 내 학교 만났대서. 오야 오늘 야 무슨 와이먼지 무슨 그런 데 댕긴데 야. 돈은 대단히 본다대.
0: 보시기라고? 무역공 사회당인다고?
1: 야 제겸 잘 모르제 야.
0: 예.
1: 돈 어떻게 잘 버는지 그새 야. 각신 일하시고 집에서 다 알아지 있어 보면 그저 놀게 하는 맵대.
0: 뭐야 뜰까?
1: 야. 좋다다 야. 어이 지금 남자들 치고 여자는 일하시고 집에서 그렇게 놀게 하는 것 좀 하고 다 개체이시 그냥.
0: 그럼 굳이 박씨는 너무 편안했어도 그 발바닥이 털이 막 나겠습니다.
1: 그렇겠지 무슨.
0: 뭐냐 이랑은 애 들어왔어 어떻게 머리 해가지고 덮어보는 데는 유명하단.
1: 내냐 이라 보니까 오이 저기 학교 때냐 거저 어지부르하고 거저냐 미켜주려고 한다 그냐 사회나 응내고 아 똑똑하고 욕받이 나도 거저 미네 어찌지 못하더라면 되겠어.
0: 아이 근데 그 김 너무 야 아이 그 김문혁이란 사람도 학교 때 쓰레기 몇 개 했을까?
1: 야 무슨 남자게 그리 몇 개 해야겠어. 아이 그런데 어쨌든 가좀 접수해야 단데 각 입은 얼마 조그만가 앵두유 같은 조그만에 정글에 5cm 라이드게 저 거리면 나풀나풀 하기 시작하면 정말라도 새까맣게 간데 뭐야 들었다데.
0: 예.
1: 아 그래서 말 전탕 늘어놓는 게 마지막 두꺼운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을 별명 뭐라 했는지 아?
0: 뭐라 했을까?
1: 썩대기 까추상 대포제를 했는데
0: 이랄까? 이 대포 같은 게 정말
1: 이모 제 녹이는 게 대포라.
0: 아이 내 구조 이제 지나가는 말이 와봐서 그랬다.
1: 제 우리 동찰이도 그랬어요.
0: 아이
1: 아이 우리 기가 짜야 그냥 뭐
0: 우리 아인다 우리 내 무슨 그리 내 계산 사람인데 다 치지 가겠습니까. 뭐 아인다
1: 지금 친척이에요.
0: 뭐 아인다 아무것도 아이거린다.
1: 아이요?
0: 예
1: 아이지냐?
0: 예.
1: 지금 나 뭐야 이래 그래 말이란 건 명심해야 된대는데 언제부터 실실하지 모른다는 거지.
0: 이 거기요
1: 예. 뭐야 밑이나 다 잃었어.
0: 예, 다 잃었습니다.
1: 친척이 좋구나 잘 자랐다. 그래 이거 저기 한물에 올렸음 팔장
0: 원래 10원인데 다 싸면 거서 한 8원이 들이겠습니다.
1: 몽땅 싸면 8원씩 주다.
0: 예.
1: 조금 많지만 근데 누군 내지게 다 싸겠다.
0: 알겠습니다.
1: 세게 몇 군 하게요.
0: 그 소위 10군 있으면 눈 쓰겠다. 그 소위 10군을 해서 가져가시오.
1: 이렇게 해서 제기량
0: 웃습니다 웃습니다.
1: 오야 생긴 거가 같지만 이거 깨끗해 또
0: 예
1: 영양 일단
0: 해놔 그래 무시게 쏙대기 까추샤 대포. 정말 말만 들어도 막 이 남자 어쩌니 어구도 보자 냅서 가만 놔두니까 저기
1: 어서 가나?
0: 예 예 아 우리
1: 80원이야?
0: 예 그래 원래 허리 팔았습니다.
1: 야 나도 그래 그래 허리 쌌어.
0: 예 주문자 해가지고 왔지 이거 책 다 가져가야
1: 돼. 그래 그래
2: 그래 일단 예 다 살았어.
0: 어디가 나왔는데
1: 어째 프라동타야 빨리 좀 왔다
2: 내 저기 이리 서셨어.
1: 야이
2: 그 사람 내 저기 매
1: 저는 안다더만 어째서는 모르는 것처럼 당신 살아.
3: 야, 나도 됐어.
1: 이 민들이는 내 얼마 전에 뛰었었는지
3: 잘했다.
1: 야 빨리
0: 어째 무역공사에 다닌다고 왜 어째를 수집습니까?
1: 남자사람
0: 하수나 항이셔.
1: 저 동차에 어째 아무래도 내 알고 가자. 전에 저기 그 와이모 다녀오는 못해서 그거 좀 알려줘. 내 바쁜 일에서 좀 찾아가게 했는지.
3: 내 다니 어디 있는가 하면 내 딱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딱 멋이라게 말하면 어디 있는가 하면 정말 딱
0: 예. 이 낭이네 이 부인네 무역공 사니 저 태평천에서도 한 10월이 떨어진 후 그게 당장 거라 냈습니다.
3: 아 어서 당장 거라.
1: 무역공사를 안
3: 쳤어. 내가 어째 내 농촌에다 무역공사를 안 쳤는가
1: 하느냐.
3: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어째서 농촌에다 안 쳤는가
1: 하느냐.
3: 내가 똑똑하게 말하면
0: 오, 예. 이 무역공사에서는 주요하게 그 산나무로 재집하고 또 이 수출한답니다.
3: 아 어서 그래서
1: 농촌에다 예. 이거 봐라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그냥 이런 한 모금 면발을 지면 돈가리 안 넣는다는데
3: 그래
1: 아, 근데 이거 봐 어쨌든 이것만 하오. 내 생각은 전에 참나무 버섯을 한 대 재배하게 되면 돈을 각자를 벌겠는데.
3: 아야, 어쩌네 이거를 못 썼을까?
1: 옳지. 봐라, 이런 거를 써야 된다는데 이런 신체를 이렇게 잘 장악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 뭐 미국에서냐 우리나라 그 산나물 대량적으로 수용한다. 아, 이런 거 알면서 어이구. 나는 어떻게 안 그래도 이리 한번 가갔어.
3: 예, 그래, 예, 예. 빨리 가보고 그냥 바쁜데.
1: 이러다 어떤 이와중에 어이 동타에 내 기다리게 꼭 그냥 어야 아껴 그 명함짜리 이제 먹지만 어이 저도 야 이분과 같이 언제 얼마 남아 어야 잘 가셔 예 그래 예 이리 와라 항상 이래
4: 잘 가
1: 그래
4: 야 잘 가 야 잘 가
1: 이 속뜨기 까치자 대포 같은 게 아이 동물원에 돌아가면 계속 거짓말만 할 줄 모릅니까.
3: 아, 내 거짓말을 하기 싫어했어. 이러한다는 게 제 등장에 가면 그게 다 거짓말이야.
1: 아이, 언제 저 술이 배부르겠습니까? 좀 이제 들어줄까? 우리 이렇게 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산이 우리 고향에 그 옷을 좀 이용해서 산에 가서 우리 고산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거 들었다가 우리 이렇게 장만해 갖다 판단 말입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금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남이 뜯은 것까지 같이 가지다 또 이리로 판단 말입니다. 어. 그럼 또 돈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져다가 또 팔아 먹듯이
3: 이렇게 돈을 구분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전문 산화물로 통조림 하는 통조림 공사 37층짜리를 앉히자마
1: 아, 예, 37층.
3: 야, 그 다음에
1: 예.
3: 하야도 두 개, 제 하나, 내 하나.
1: 예.
3: 하야도 참하고 연기신에 나가면 신의 아들이 나를 밤이 초보질 하겠는가?
1: 이거, 이거, 안에 당장 무역 공사 다 세웠지, 엠까?
3: 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아야,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왔던 바에 이미 우리 이렇게 기업을 터일 것이 왔으면 먼저 영도 기구부터 선거하는 게 옳지요. 내가 글쎄 집에서 군중기 초약해놓고는 아니 되겠지만 당신 정말 나를 딱 격리질해라 나도 방법이 없지. 그래서 나는 이래
1: 됐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결정하기세. 예? 가기 싫어. 야 이 동무 자 시간이 다 된다. 동무 저 골상가지 빨리 돌아오셔.
3: 어째 저게 격리질하자 그래제. 방법이 없지 무슨. 그래서 하늘이 심부름이나 하자 그저.
5: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옥녀 씨가 언니 김옥분 씨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6: 안녕하세요. 김옥녀라고 합니다. 5월 22일은 저희 큰언니 김옥분 여사의 94세 생신입니다. 큰언니 김옥분 여사는 저에게 엄마와 같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자식 넷을 키우면서도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고 항상 든든한 뒷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고 행복하세요.
5: 네, 그럼 김옥분 씨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94세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100세 시대 왔구나를 보내드립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김홍화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서울 대림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홍화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화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도현 가무단 예술단 단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 민족의 예술 사업을 무척 열애했고 예술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내 고향은 장백산 등 수많은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를 따르고 도와준 많은 제자들 그리고 고향에서 계시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내 고향의 산과들에는 꽃들이 시샘을 하듯 서둘러 꽃망울을 터치워 울긋불긋 꽃단장을 하고 훈훈하게 불어온 봄바람은 우리의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줍니다. 우리 모두 5월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고향의 봄향연에 취해 행복하고 설레이는 봄의 여자가 돼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연한 송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시각적인 경험이 말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몸이 약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지만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면석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고 어깨가 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목 주변의 근육은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반대로 사용되어야 할 근육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뻐근함이나 통증 심할 경우 두통이나 어깨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 늘리려고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신 상태에서 호흡을 가볍게 정리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목과 어깨의 힘을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신의 목 상태를 느끼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뻐근함이 느껴지는지, 어느 쪽이 더 긴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목 건강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옮기며 목을 따라 움직이실 때에는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억지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당김과 함께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선에서 멈추시고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하면서 호흡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목 주변이 길어지고 공간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시고 숨을 내쉴 때에는 쌓여있던 긴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린다고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함께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신체 움직임을 넘어 마음의 긴장까지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목 스트레칭은 목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어깨와 등 그리고 가슴과의 연결 속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목을 늘려도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는 어깨를 가볍게 아래로 내려놓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머리가 실에 매달린 것처럼 위로 가볍게 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목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목 근육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 건강을 위한 운동 역시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흔히 목 운동이라고 하면 고개에 힘을 주어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움직임과 의식적인 긴장 조절이 핵심입니다. 목을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머리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를 목과 어깨가 아닌 몸 전체가 나누어 지탱하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깊은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잘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잘못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날카로운 아픔이나 불안감이 들 때에는 즉시 멈추시고 다시 호흡과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때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덜 뻐근하게 느껴지는지 움직임이 어제보다 부드러운지와 같은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목은 점점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 자세 또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목 건강의 기본적인 이해와 스트레칭,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목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과 움직임의 흐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목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특정 동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평소 어떤 상태로 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스트레칭과 운동은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쉼의 시간이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엉덩이가 의자 깊숙이 닿아 있는지, 허리가 과하게 굽거나 젖혀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고개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근육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억지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가슴을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머리가 몸 위에 편안히 얹혀 있다는 느낌을 떠올리시고 정수리가 위로 부드럽게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목의 긴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 인식과 함께 가볍게 적용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보시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목 근육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 천천히 저항을 느끼며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목 주변의 긴장 지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호흡을 이어가시면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호흡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실 때 호흡을 잊어버리거나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은 호흡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과 갈비뼈가 확장되면 목 주변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에는 긴장이 풀리며 목 근육이 부드러워질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목 스트레칭을 하실 때에는 동작보다 호흡을 먼저 느끼시고 숨결이 목을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쓸어내린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을 위한 운동의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큰 움직임보다는 안정감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을 지탱하는 근육들은 크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갑작스러운 힘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유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깊은 근육들은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턱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얼굴 전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자주 떠올려 보시면 좋은 이미지는 균형입니다. 머리에 무게를 목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면 쉽게 지치지만 몸 전체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 머리를 지탱한다고 상상하시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안정적으로 누르고 있고 골반과 몸통이 그 위에 편안히 쌓여 있으며 그 위에 머리가 조용히 놓여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결된 인식은 목 운동의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전신의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휴식의 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집중한 뒤에는 목과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보며 쉬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세운 채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러한 휴식은 목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반복하시면 목의 피로가 이전보다 덜 쌓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일상 속 흐름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과한 노력이 없어도 자세 인식과 호흡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목은 충분히 회복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목 건강이 삶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서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생활 전반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건강은 단순히 한두 번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통해 점차 회복되고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오늘 하루만 목을 돌려본다거나 한두 번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이 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조절하는 습관을 지속하면 목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목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볼 때 일정한 시간마다 잠시 몸을 세우고 호흡을 정리하며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목과 어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쌓이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 건강은 단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긴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목과 어깨 근육은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준다는 생각보다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쉬게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과 함께 목을 부드럽게 늘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운동의 효과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목 통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전신의 편안함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은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래된 자세, 습관이나 목을 사용하는 방식은 몸에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조금씩 목을 세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짧은 휴식과 스트레칭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고 이전보다 긴장감이 덜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건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건강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어깨와 등 가슴까지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자세가 개선됩니다. 또한 머리가 편안하게 지탱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의 피로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하루 종일 몸이 경직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고 집중력과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즉, 목 건강은 단순히 특정 부위의 편안함을 넘어 삶 전체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목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과 운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목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목 상태를 관찰하며 통증이 아닌 불편함과 긴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움직임과 호흡, 자세 인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과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반복이 쌓이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함과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고 목과 몸, 마음의 긴장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지속될 때 목은 안정감과 건강을 회복하며 삶 전체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목의 뻐근함과 긴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편안함과 정신적 여유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 건강을 위한 여정은 특별한 기술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다리를 꼬이고 앉아있는 이 행동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씹는 것도 나쁜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한쪽으로만 씹거나 다리 잘 꼬는 사람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얼굴 비대칭입니다. 네, 실카를 찍을 때 미소 지은 우리의 입술과 입꼬리 모습을 보면 비대칭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외형적인 고민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네,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답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안면 비대칭은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비대칭으로 어긋나 있는 것으로 눈, 눈썹, 코, 입술, 입꼬리, 턱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치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사람의 얼굴은 완벽히 대칭일 수 없지만 네, 안면 비대칭을 방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감형 이미지의 특징 중 하나가 좌우 균형이 잡힌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네, 얼굴 대칭이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첫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네,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양쪽 뼈나 근육 발달이 차이가 있는 경우 뼈 크기 차이, 휘어짐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외상, 사고, 잘못된 습관이나 안 좋은 자세로 인해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체형의 한 부분이 들어지고 그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 몸이 적응하면서 전체적으로 뒤틀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얼굴에도 비대칭이 오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안면 비대칭은 사소한 생활 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 자는 습관, 그리고 다리 꼬는 습관 등이 있는데요. 네, 자연스레 그쪽 방향의 근육만 쓰게 되어 더 발달하면서 불균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비대칭을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네, 턱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겁침없이 또 살아보자. 오늘도 난 다짐을 해. 많은 사람들이 체형 비대칭과 안면 비대칭을 따로 생각하는데 네, 하지만 인체 골격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심하다면 체형 비대칭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이 들어지면 안면 비대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있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를 많이 취한다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을 필요로 하는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담과 같은 자가 진단을 통해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체적으로 얼굴 중심선이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웃을 때 코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 시간이 갈수록 얼굴 비대칭이 심해진다. 네 번째, 눈, 코, 입 모양 등이 삐뚤어져 있다. 다섯 번째, 앞니 위아래의 중심선이 맞지 않아 교합되지 않는다. 네, 실제로 실카를 통해 본인의 안면 비대칭을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안면 비대칭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치료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윤곽 수술과 량각 수술을 비롯한 수술적 방법은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뼈의 크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턱과 광대, 이마뼈를 포함한 두개골 배열과 얼굴 근육, 지방, 피부의 위치를 바로잡는 방향입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이 비대칭임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며 네, 본인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교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비대칭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늘 소리와 함께 합니다. 네, 빗소리, 새벽의 차 소리 등 세상엔 다양한 소리가 존재하죠. 네, 더불어 요즘은 현대인의 불면증 치료제라 불리는 ASMR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ASMR 영상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면서 가짓수도 무궁무진해졌으며 구독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 들으며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ASMR을 매일 듣고 자도 괜찮은 걸까요? 네, ASMR는 자율, 감각, 쾌감 반응의 약자입니다.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또는 인지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흉운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등의 감정적 경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들으면 알록달록한 단풍나무가 길게 늘어선 고리를 연장시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개인마다 추구하는 안정감이 다르고 느끼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ASMR을

이러한 심리 안정 효과를 네, 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ASMR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고요한 밤 비행기 소리나 델타파 등 본인의 취향에 맞는 ASMR을 선택해 최소 1시간에서 8시간 이상 백색 소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숙면을 취하고자 하는 시간에 취향에 맞는 백색 소음을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분위기를 반복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ASMR을 들을 때 짜릿함이나 쾌감을 느낀다면 주위 소음이나 움직임에 더욱 과도하게 자극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특정 감정을 경험할 때 신체적 변화를 알아차리는 등 신체적 감각도 더 잘 인지합니다. 네, 예민한 사람일수록 ASMR의 강렬한 쾌감을 얻고 네, 작은 소리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SMR가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색 소음의 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백색 소음은 전체적인 소음에 귀가 익숙해지면서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이 생기게 되는데 반면 ASMR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로 인해 기분 좋은 안정감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SMR가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심신을 안정시켜 잠이 잘 오게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거나 평소 생각이 많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ASMR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특정 소리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네,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시공간에 등장할 만한 소리들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RP 또는 롤플레이 영상이라고도 하며 청각을 활용하여 그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고 상상을 통한 시각화를 이끌어내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싶거나 평소 잠드는 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네, 다양한 ASMR 영상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로바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민족,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로바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바족의 쉬두룽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바족은 자신들의 역법에 따라서 2월에 쉬두룽절을 쉽니다. 그중 루어위 서부의 로바족은 티베트 달력으로 2월에

시드롱절을 본 민족의 설로 경축한다고 합니다. 시드롱절은 한 해의 평안에 감사하고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방아를 찍고 술을 빚으며 돼지와 양을 잡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도살한 소와 양을 가죽을 떼어내지 않은 채로 한 덩이씩 잘라서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소 두 개골은 집 문 앞에 걸어둡니다. 명절날에는 수탈기 회를 치면 집집마다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기름에 볶아 함께 먹으며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몸 건강히 지내길 기원합니다. 또 이날 로바족의 주술사인 뉴부가 오색 영롱한 깃털이 가득 달린 방망이를 휘두르며 경을 입고 나면 마을의 남녀노소들이 성대한 복장을 차려입고 그 주위에 모여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새해 풍작을 기원합니다. 각종 의식이 끝나면 온 마을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오락을 하는데요. 와중에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일어나 춤을 추기로 합니다. 어둠에 장막이 깃들면 또 우등불을 지피고 앉아 담소를 나누며 특히 청춘 남녀들은 서로에 대한 사모의 정을 노래로 전하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시드롱절을 쉬고 나면 로바족은 농사철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어서 둥근 구루무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모토와 미린 일대에 산재해 있는 소수의 로바족이 티베트족과 함께 티베트 달력의 설을 쉬는 외에 각지의 로바족은 모두 자신만의 설을 경축합니다. 로바족의 설은 그들의 역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그 시간이 각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 농한기의 쉐입니다. 러위 동부의 로바족은 티베트 달력 12월 25일에 둥건 구루무절을 쉽니다. 일부 로바족 지역에서는 설에 혼사를 치르는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겹경사 속에서 명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납니다. 이어서 앙더린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앙더린절은 로바어로 풍수절이라는 뜻입니다. 앙더린절은 로바족의 전통적인 농사 명절로 해마다 수확의 계절에 날을 받아서 경축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남자들은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소량의 나달로 밥을 지어서 마을의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나머지는 개에게 먹입니다. 명절 기간 온 마을의 남녀가 함께 연회에 참가하며 날이 셀 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랫말은 농업의 기원과 사람들의 기여를 칭송하는 내용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로바족은 남자가 땅을 개간했기 때문에 여자가 농사지을 땅이 생겼고 여자들이 종자를 발견하고 농사일을 익혔기 때문에 알곡을 수확하고 아름다운 술을 빚게 되어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여깁니다. 앙더린절은 종교적 색채를 띤 명절로 풍작을 경축하고 복을 기원하는 외에 조상과 신선들에게도 제를 지냅니다. 로바족은 수확철을 아주 중히 여기는데요. 일단 낮으로 벼가를 시작할 때면 남자는 이른 아침에 논밭에 나가며 삼시세끼 여성들과 한 부엌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수확철이 지나면 모든 시름을 털고 마음껏 즐기고 납니다.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로바족은 이틀간 풍수절을 경축하는데 이 명절이 바로 앙더린절입니다. 명절 기간 온 마을 남녀노소는 명절의 복장을 차려입고 집집마다 미주와 명절 음식을 준비해서 마을 연회에 참가하고 납니다. 이어서 이들의 모랑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파타니로 자칭하는 로바족의 민간에는 로바어로 모랑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습니다. 모랑절은 음력 섣달 또는 정월에 주술사가 택한 날에 쉰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티베트 러위 지역의 시바 샤츄 지역에서 유행합니다. 명절날이면 온 마을 남자 청소년들이 명절의 복장을 차려입고 일렬을 지어 주술사의 인솔하에 인근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논밭을 지날 때 주술사는 큰 잎사를 하늘에 뿌리며 청소년들은 장도를 휘두르거나 노수의 쟁반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대열의 마지막을 따르는 노인이 가는 길에 잎살 가루를 뿌립니다.
곧 파종하게 되는 논밭을 지날 때에는 대나무로 만든 남성 생식기를 든 청년이 논밭에 들어가 생식기 무용을 춥니다. 이르는 말마다 광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그 마을 사람들은 술로 열정적으로 이들을 대접합니다. 이 명절은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니우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 니우란 파종을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이 명절을 또 파종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매 가구에서 자체로 정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룽더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룽더절은 행복과 부유를 기도하기 위해서 시족 범위 내에서 거행하는 경축 행사입니다. 이 명절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쉰다고 합니다. 최근 년간에는 티베트족과 한족들이 쉬는 명절도 로바족이 피리 경축하는 명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저을 씨구 흥타령이 절러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이거 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금어시오 주름살도 금어시오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나래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할빈태평국제공항의 알아본 데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공항은 연인원 29만 9,500명 승객을 운송했으며 2045회 항공편

편의 취향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은 친지 방문과 여행 출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장거리 출행 수요가 높았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출행 절정을 이루었으며 5월 1일 여객 유동량은 연인원 6만 7천 명으로 연휴 기간 가장 높은 출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로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성도 등 국내 주요 도시와 더불어 곤명, 함흥, 서안 등 관광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터미널 통상구 연합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연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체 설계 및 건조한 국내 최초의 18만 립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인 조지타운호가 성공적으로 인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조 완료된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우리나라가 대형 청정에너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할빈공정대학은 본 프로젝트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이 대국중기의 원활한 건조 및 인도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본 선박은 전장 298.8m, 선폭 48m로 이중결료 저속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저기화률 및 고친 환경 성능 등의 우수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전용 선박으로 설계 및 건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조선업계 왕관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할빈세관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범구 할빈분구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54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95%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할빈분구 내 92개 수출입 실적 기업 중 81개 기업이 민영기업으로 88%를 차지하며 민영기업이 룡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꾸준히 활력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 무원시에서 연어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빈강공원의 방류 현장에서 인공 번식된 40만 마리의 연어치어가 특수 제작된 슬라이드를 따라 흑룡강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월은 흑룡강의 수온이 올라 연어 방류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올해까지 무원시의 치어 방류 사업은 37년째 이어져 왔으며 방류된 치어는 누적 4,400만 마리에 달합니다. 며칠 전 동강시에서도 흑룡강에 40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이로써 중로 국경 수역의 어업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농장에 갔다 돌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가지고 마중 나온 효용과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1: 4시간을 잘 봤어. 오전엔 9시, 오후엔 4시에 한 번씩 있더구. 처음 사흘은 엇갈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왔어.
2: 배를 끼쳤네요.
1: 배라니 무슨 소리야. 아, 이번 걸음에 일은 다 처리했어?
2: 다 처리했어요. 원래는 어제 오려고 했는데 다들 아쉬워해서 어제 모임을 가졌어요.
1: 모임을 가졌군.
2: 네.
0: 한참을 머뭇거리던 호용이 드디어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낸다.
1: 유가.
2: 네?
1: 난 말 준비는 없어. 말할 줄도 모르겠고 또 공부도 못해 무식쟁이야. 그래도 장점이 있어. 난 성실하. 한 사람을 찍으면 진심으로 잘해줘. 진짜야. 다들 연분이 있어야 된다는데 유가가 우리 엄마와 우리 집 나와도 연분이 깊다고 생각하. 감정은 자주 접촉하느라면 생길 거야. 아무튼 이번에 와서도 우리 집에 있어.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 돌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0: 요가는 호용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1: 정말 나와 사귀는 게 싫다면 그런 거라면 날 양오빠로 생각하. 어? 그래도 목숨 바쳐 잘해줄게. 진짜요.
0: 한목진의 집. 진혜화가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 마냥 다소곳이 소파에 앉아있다. 그 앞에 한목지가 버티고 서서 어머니의 경솔한 행동을 원망한다.
3: 아니 뭐예요? 이 낯선 곳에서 사고 나면 어쩌겠어요?
0: 이때 정 아줌마가 달려들어온다.
4: 진주임, 진주임.
3: 아줌마.
4: 찾았어요? 없어요. 내 몸도 잘 거느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5: 됐어요, 알았어요. 가보세요.
4: 아니.
3: 안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4: 아니, 어딜 가? 그 다리로 어디 가서 찾아?
3: 어디든 찾아야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0: 한목지가 급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데 한병선이 마침 집안에 들어선다.
6: 더 무슨 책임을 져?
3: 됐어요. 한석이가 오셨군요. 수습해 보세요.
6: 왜 이래?
3: 물어보세요.
0: 한목지가 진혜화를 손으로 가리키고는 사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다. 유채꽃밭 사이길. 정사전이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길을 재촉한다. 집에 이른 종사조는 잠겨있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한목진의 집. 아내가 한 일을 알게 된 한병선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진혜화를 나무라만다.
6: 정말 더분이 없어? 내가 집에 없기만 하면...
4: 내가 왜 터무니없어요? 목지와 육아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죽마고우고 농촌에 가서 고생도 같이 했으니 둘이 잘 됐으면 해서 그러는데 뭘 잘못했다고.
6: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뭐했어? 어?
4: 그때는
6: 요 소식이 누명을 벗으니 이러지. 어?
4: 네 맞아요. 그래요. 이게 다 당신과 목지를 위해서예요. 이봐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 나쁜 간부로 될 자신이 있어요?
6: 무슨 소리야?
4: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6: 요 소식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법의 딸이요. 우리 묵지가 저렇게 된 데다 육아가 억울해할까봐 둘의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 묵지와 사돈의 일이 기성사실로 됐는데 어떻게 사돈이한테 그러?
4: 뭐가요? 뭘 못해준 게 있는데요? 애를 공부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공부하라고.
6: 말을 번복한 거잖소. 어? 당신이 뭐 태양이라도 돼요? 다 당신의 애워싸고 돌게. 전형적인 관료주의 봉고사상의 작가니요.
4: 작가님은 했죠. 마음대로 말해요. 왜요? 난 한묵지 엄마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당신은 뭐 했는데요? 네? 말해봐요. 집에서 날 욕할 줄밖에 모르고 한 달에 집에 몇 번 와요. 오기만 하면 이래저래 다 눈에 거슬려 하고. 당신만 그렇게 잘해요? 그럼 당신이 이 집에 신경을 좀 써봐요.
6: 아니 그렇다고 당신이
4: 한별선 아무리야.
0: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진혜화는 급기야 머리를 싸지고 아름소리를 낸다. 한경선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진혜화를 부축해 소파에 눕힌다.
6: 아니야, 좀 높소. 자, 다리 올려놓고.
0: 진고 구혜를 찾아갔던 유가가 대문을 나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쉰다. 뒷미쳐 따라 넌 구혜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유가를 불러세운다.
4: 유가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한 번만 더 묻자. 잘 생각해봤어?
2: 그럼 잘 생각했지.
4: 아휴, 대체 무슨 생각해? 이건 불꽃등에 뛰어드는 거야. 허영이는 어떤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말이 통해?
2: 고해야 나한텐 이 몇 달 동안이 불꽃등이었어. 이제야 불꽃등이를 벗어나게 됐어.
4: 목진은 어떻게? 정말 마음을 접었어? 정말 그를 포기했다 쳐도 비슷한 사람이어야지.
2: 원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 인생에서의 아름다운 희망이고 또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근데 지금은 달라. 평범하고 잔잔한 사랑 속에서만 숨을 쉴 수가 있어.
4: 또 이런다. 그건 생목지야. 너 알잖아. 여자한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2: 고해야, 내 보기엔 지금의 선택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야. 그들이 나한테 잘해줘. 그들과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신경 곤두세우지 마. 내가 나한테 무책임하겠어? 간다.
0: 종사선 네 집 대문 앞. 종사선의 아버지 종로군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7: 아이고, 사손아, 사손아, 왜 돌아왔냐?
0: 자리에서 일어난 종사손은 다짜고짜 아버지를

0: 사순아. 내 말 좀 사순아. 오늘은 네 오빠가 결혼하는 날인데 내가 막혀놓으면 안 돼요? 먼저 어디 가서 숨어있어. 남이 보면 안 되잖아. 저녁에 사람들이 다 가면 그때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1: 마침 아들의 잔칫날이라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된 종로구는 울음을 터뜨리는 종사조를 끌고 부랴부랴 자리를 뜬다. 사진관이다. 호영과 유가가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사진기 앞에 앉아있다.
2: 가까이 앉으세요. 좀 더 가까이요. 네, 여길 보세요. 웃으시오, 웃으시오. 하나, 둘, 셋.
1: 찰칵 소리와 함께 유가와 호용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어온 호용과 유가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한편 종사손 내 집. 내 식구가 거실에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있다. 종사존의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을 바라보며 한탄한다.
3: 그들이 널 쫓아냈구나. 아휴, 정말 인정 없이 군다. 그 집에서 예단에 대해서 뭐래?
4: 예단이라뇨?
3: 아이고, 결혼이 파탄 났으면 예단은 어쩌는가고.
5: 어머니, 지금 무슨 판인데 예단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해요?
1: 예단 얘기가 금시초문인 종사조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본다. 종사조의 오빠 종성이 격분해서 어머니의 말을 중단한다.
3: 네가 뭘 알아? 결혼을 파탄 내면 예단 돈도 돌려줘야 돼. 우리 무슨 돈이 있냐? 그 600원으로 널 장가 보내고 집을 지었는데.
4: 600원이요? 어떻게 남의 예단 돈을 받아요?
5: 됐어요, 됐어요. 돈 얘기 그만해요, 엄마. 사선아, 시내 사람들은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찾아가겠어.
6: 가긴 어딜 가?
5: 왜 못 가요? 왜? 내 동생이 쫓겨왔는데 사선이가 사겠다면 몰라도 아니 따지겠어요.
6: 헛소리 치고 있네. 둘러봐, 이 마을에서 시집간 딸들이 시장에서 쫓겨온 거 봤냐? 어? 나중에 내 동생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냐?
1: 이 시각 한경선은 종사손의 시골 마을로 전화를 건다.
7: 아, 전진이야 수수촌으로 걸어줘. 급하.
1: 처음부터 동생이 한목재에게 시집가는 걸 반대했던 종성은 격군함을 금치 못한다.
5: 내가 오빠인데 보고만 있어요?
6: 그래도 못 가.
5: 갈 겁니다.
6: 못 간다고.
5: 갈 거라고요.
6: 가지 말라고.
4: 됐어,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1: 종사존의 집 식구들이 속을 태우고 있을 때 마을의 장휘계가 대장을 부축해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종사존의 집이다.
8: 역시! 문 열게!
9: 데리고 나갈게요.
8: 정씨! 문 열라고!
9: 그릇들 좋아요.
6: 누구요?
9: 이리 와, 이리 와.
1: 장회계의 목소리에 종성은 급히 종사존을 끌고 자리를 피하고 종사존의 어머니는 급히 상우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채운다.
8: 정인감! 대장이 왔어! 문 여!
6: 로시! 얼른 문 열게!
1: 정로군이 문을 열어준다.
6: 오늘 우리 아들 잔치날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얼마나 재수없는가. 이 집 사전이 집에 왔는가? 사전이? 조식을 따라가지 언젠가? 말이 다 아는데. 그럼 도망친 건가? 시청자한테서 전화가 왔소. 사전을 찾더군.
10: 정영감, 탈주범을 숨겨두면 안 돼요. 조직의 임무를 완수 못한 건 정치 문제예요. 큰일이라고.
6: 진짜 안 왔다니까. 없어. 진짜 안 왔어.
10: 안 왔다고?
6: 그럼.
10: 대장, 들어가 봅시다.
1: 장회계와 대장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려는데 정성이 나와 그들 앞에 버티고 선다.
5: 에헤! 뭡니까?
10: 뭐길? 알려줄게. 지금 시에서 동생을 잡고 있어. 감히 감싸주면 다 공범이여.
5: 개뿔!

0: 무슨 증거로 내 동생을 잡는다는 거요?
1: 증거가 필요? 어? 잡는 거 아니면 시에서 한밤중에 여기로 전화해 사람을 잡겠어? 어? 잘 됐어, 정성이. 동생을 믿고 이 말에서 평생 날뛸 생각 마. 알아들었으면 빨리 사전을 내놔서.
0: 귀 먹었어? 안 왔다고 말하자소.
1: 안 왔으면 우리를 들어가 보게요.
0: 뭔데?
1: 대장님 보세요.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동생을 집에 숨긴 게 확실해요.
2: 정성이, 사전이 왔으면 얼른 내놓게. 이 일로 온 마을이 연루되면 되겠는가?
0: 대장, 이 정성이 헛소리할 사람입니까? 어? 내 동생이 진짜 사고치고 왔으면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1: 아, 그럼 우리를 들어가 보게요.
0: 개소리! 오늘은 내 첫날 밤이라고. 3시간 누워있는데 들어간다고?
3: 대사, 사람은 평생 한 번 결혼하고 색시도 하다뿐이여. 이런 첫날 밤에 현명적 셀 때를 창조하는 거 지체하려고? 어? 온 마을 촌민들을 다 불러놓고 시비를 가려볼까요? 두 사람이 기어코 들어가겠다면 좋수다. 들어가시오.
0: 안돼!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생각 마. 들어가!
4: 대장.
5: 정성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대장이 할 수 없다는 듯 그를 쏘아보며 말한다.
2: 오늘은 좋은 날이네. 하는 거 계속하게.
1: 대장,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사손인 시에서 찾아달란 사람입니다.
2: 딸이 왔으면 얌전하게 돌려보내게. 손바닥만한 수수촌에서 숨긴. 어떻게 숨어?
1: 아이.
5: 대장이 말을 남기고 돌아선다.
0: 꺼져!
5: 정성이 호통에 장회계가 입을 삐죽하며 대장을 따라간다.
0: 아버지, 들어가요.
5: 깊은 밤. 소파에 앉은 한경선이 한 손으로 이마를 고이고 있다. 따뜻한 물을 담아든 진혜화가 곁에 다가와 앉는다.
6: 여보, 물 마셔요.
7: 좀 나았소?
6: 소식이 없어요?
7: 전화해봤는데 애가 거기에 없다. 아이고, 애가 오면 존중해줘.
6: 온다고요? 온다고요? 제발 오지 말래요. 이번에 진짜 돌려보내겠어요. 이 집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 좀 봐요.
7: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말이요?
5: 이때 도서를 바지 호주머니에 치른 한목지가 어느새 그들 앞에 와서며 목소리에 힘을 준다.
8: 돌려보낸데도 이 헌수석을 밟고 정정당당하게 보내야죠. 아무튼 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데 섭섭하게 굴면 안 됩니다.
6: 누가 섭섭하게 했어?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냥 가버리다니. 이 늦은 밤에 어디 갔을까? 걘 시내에 아는 사람이 없고 집에선 정연이와만 지내. 정연이한테 간 거 아닐까요?
5: 진혜화의 귀띔에 한목진은 바로 종사전을 찾으러 나간다.
8: 정연이 학교에 가볼게요.
6: 넌 가만히 있고 네 아버지를 보내.
8: 연시도 했는데 집에 계세요. 어디부터 갈게요.
5: 한편 이 시각 호영이네 집. 아들 호영과 며느리 육아를 마주한 호영 어머니는 내단으로 준비한 이불감을 꺼낸다.
9: 이 이불 겉감은 아껴먹고 아껴쓴 돈으로 산 거야. 내일 남한테 부탁해서 솜을 넣고 이불을 지어줄게. 대형 예비가 일찍 돌아가서 난 너희들에게 이불을 지어줄 복이 없어. 꼭 타복한 사람을 찾아 솜을 넣어줄게.
5: 드라마 인생 향연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호영이네 집. 아들 호영과 며느리 육아를 마주한 호영 어머니는 레단으로 준비한 이불감을 꺼낸다.
1: 이 이불 겉감은 아껴먹고 아껴쓴 돈으로 산 거야. 내일 남한테 부탁해서 솜을 넣고 이불을 지어줄게. 대형 예비가 일찍 돌아가서 난 너희들에게 이불을 지어줄 복이 없어. 꼭 타복한 사람을 찾아 솜을 넣어줄게. 앞으로 육아한테 잘해줘. 육아가 너 같은 녀석한테 시집온 건 허씨 집안으로 말하면 복이 넝굴채 들어온 거야.
0: 호영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운 채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육아의 머릿속에는 호영이가 자신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건고기와 싸우던 일들이 스쳐 지난다.
2: 벌이에요? 살 죽이겠어요?
3: 그래 죽이겠다!
4: 괜찮소. 잘 들어. 오늘부터 육아를 괴롭히는 놈은 뛰어넘어 쳐줄 줄 알아.
2: 오빠, 알았어. 그만 싸워. 건국이, 건국대. 우리 집을 안으로 좀 옮겨줄게. 그럼 되겠지? 자네네 집을 안 막을게. 인정은 베풀면 돌아오는 법이네. 이걸로 끝내게.
4: 호영!
0: 호영이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며 뒤돌아서는데 건국이 벽돌장을 집어들고 달려들어 호영의 머리를 내리친다.
4: 오지 말아요!
0: 호영은 놀라서 다가서려는 어머니와 육아를 멈춰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건국이를 쏘아본다.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며 호영의 얼굴은 삽시에 피범벅이 된다. 호영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찌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건국이 앞으로 다가간다. 그 기세에 겁을 먹은 건국이네 부부가 슬슬 뒷걸음을 친다.
5: 개자식, 뒤에서 몰래 손을 써?
0: 호영이가 벽돌장 하나를 주워들고 건국이 앞에 바투들이댄다.
5: 자, 한 번 더 쳐봐. 쳐! 치라고!
0: 호영이 벽돌장을 바닥에 맺히자 건국이네 부부가 몸을 흠칫한다.
4: 허영! 너 무리하게 나오지 마. 허영아, 잘 들어. 널 무서워하네.
2: 함부로 하지 마요.
4: 함부로 하지 마.
5: 함부로 하면 어쩔 건데? 잘 들어. 요구한테 집을 지어주고 말 거야. 어쩔 건데?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이 마당에서 평생 살게 하겠다고. 어쩔 건데? 이견이 있으면 나한테 덤벼.
0: 요가는 터지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호영기를 바라본다. 호영의 살기 등등한 표정에 겁을 먹은 건국은 건성으로 몇 마디 내뱉고 아내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4: 그래. 딱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0: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요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어려운 세월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과 마음으로 위해주고 지켜주던 육아를 마주한 호영이 어머니가 간절한 당부를 이어간다.
1: 대영아, 우리가 으리으리한 가문은 아니지만 육아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육아야.
6: 네.
1: 육아야, 서운하지? 대영이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평생에 별로 값이 가는 거 없다. 대영인 내 목숨이야. 앞으로는 대영이 너한테 맡길게. 난 널 믿어, 육아야.

0: 눈 똑똑한 애야.
1: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던 호용 어머니가 요가와 호용이의 손을 맞잡아주며 눈물을 흘린다.
2: 어머니.
0: 아들. 애는 기뻐.
1: 호용이 다가서며 어머니 어깨를 감싸는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어린다.
3: 계십니까? 아저씨!
1: 한편, 한목지가 기사와 함께 정연의 학교로 찾아온다. 자물쇠가 잠겨진 대문 앞에선 기사가 안을 향해 소리친다.
3: 누구 없어요? 문 열어요!
4: 누구야?
1: 경비실에 불이 켜지고 나이 지긋한 경비 아저씨가 나온다.
3: 에이, 아저씨! 늦은 밤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습반에 한정연을 찾아주세요.
4: 당신들은 누구요?
3: 집시꼽니다.
1: 기사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한목지를 가리키며 해석한다.
3: 아, 저분은 오빠고요.
4: 지금 이게 몇 시요? 한밤중에 사람을 찾아오다니.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요.
3: 하나만 물읍시다. 오늘 정연이를 찾아온 여자애가 있습니까? 하룻밤 자려고요.
4: 당연히 없지. 규정이 있다소. 외부 사람은 절대 학교에서 못 잔다고.
3: 부탁합니다. 정연이를 불러주세요. 무릎 안 보고 가겠습니다.
4: 안 된다고 했잖소. 규정을 지켜야지.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오.
3: 에? 저기, 아저씨, 잠깐만요.
5: 성상이, 성상이.
1: 기사가 돌아서 가는 경비 아저씨를 부르는데 한목지가 말린다.
5: 정연이한테 왔을 리 없어. 관리가 이렇게 오면 안 돼. 찾아왔으면 정연이가 집에 알릴 거야. 급해서 그 생각 못했어.
3: 근데 그가 여기에 다른 아는 사람도 없잖소.
5: 류춘호.
3: 에? 류과상네 집을. 아, 가게요. 같이 가게.
5: 에, 거기에도 없어. 류과상이 사전을 데려왔어. 사전이 거길 갔으면 류춘호과 같은 사람은 진작 사전을 끌고 공을 타러 왔어.
1: 한편 이 시각 종사선네 집 역시 조용하지 못하다. 오빠 종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종사조를 마주하고 상황을 분석한다. 종사조의 곁에 앉은 어머니도 걱정어린 눈빛으로 딸을 바라본다.
6: 그때 너 때문에 한목지가 다리 끊어졌어. 그런데 그 집에서 뛰쳐나와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서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7: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도망쳐요? 지금 가서 똑똑히 말하겠어요.
6: 아이고 멍청아. 그만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네 발로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겠소?
7: 내가 도망치면 오빠는 어떡해요?
8: 사전아, 우린 그 집에 마음의 빚을 졌어.
1: 아버지 정로군이 들어서며 다짜고짜 아들에게 분부한다.
4: 아이고, 빙빙해놓을 게 뭐야. 정상아,
6: 네.
4: 날 받기 전에 동생을 보내버려. 빨리.
6: 빨리, 아버지 말 들어. 빨리 가.
1: 어두운 밤 종성은 종사전을 이끌고 좁은 들길을 달리고 있다. 마을을 벗어나 으슥한 들판까지 오자 종성은 걸음을 멈춘다.
6: 사전아, 사전아, 나 여기까지야.
7: 네, 네.
6: 사전아, 내 말 들어. 꼭 세째 고모님 집에 가야 돼, 어? 이제 잠잠해지면 오빠가 보러 갈게.
7: 오빠, 한신의 집에 돌아갈래요? 시아버지는 좋은 간부여서 난 챙겨보지 않을 거예요.
6: 멍청하기, 왜 그리 단순해? 네가 미움을 싸서 그 집에서 드집 잡으면 어쩌려고?
7: 무슨 헛소리 해요?
6: 안 돼, 아예 생각도 하지 마.
7: 아, 됐어요, 가겠어요.
6: 아유, 잠깐만, 명심해. 하늘이 무너져도 오빠가 있어. 밤길에 조심해, 곧바로 고모님 집 가, 어?
7: 알았어요.
6: 빨리 조심해.
1: 제자리에 서서 종사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바래만 종성은 다시 돌아서서 오던 길로 뛰어간다. 한편 한동안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하던 종사손은 문득 제자리에 멈춰서서 두 눈을 깜빡이며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더니 결심을 내린 듯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목진의 집.
9: 아줌마,

0: 아줌마!
1: 한목지가 집에 들어서며 정아주 말을 부른다.
0: 사전이 왔어요?
2: 안 왔어.
0: 아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 안 왔어. 내 말은 전화 안 왔다는 건 찾아서 데리고 오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급해 말고 천천히 기다려.
0: 일 보세요.
1: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한목지는 문득 얼마 전 진혜화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3: 목지야.
0: 예?
3: 얼마 전에 엄마가 충동적으로, 아니 동의도 없이 사전이와 결혼시켰어. 네가 기분이 나쁜 거 알아. 엄마가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0: 오늘 왜 이러세요? 무슨 뜻입니까?
1: 한목지가 뭔가 짐작한 듯 낮은 한숨을 내쉬는데 가방을 맨 정연이 들어선다. 거실에 앉아있는 한목지를 발견한 정연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한목지 어깨를 친다.
4: 오빠 너무했어요.
0: 왜 그래? 너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왜 왔어?
4: 사람 찾으러 학교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와요?
0: 한두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
4: 사돈이만 괴롭히고 이젠 길바닥으로 내몰다니요.
0: 내가 사돈이를 괴롭혔다니. 엄마한테 물어봐.
1: 한목지는 다시 어머니의 얘기를 떠올린다.
3: 그냥 사과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돈이를 싫어하면 사돈이를 돌려보낼까?
4: 갈게요!
1: 한정연의 원망어린 눈빛을 마주한 한목지는 변명하듯 말한다.
0: 기차역, 버스역 다 찾아봤어. 전화를 지키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
4: 그렇게 관심하는데 쫓아냈어요?
0: 내가 몰라라. 오빠는 장애인이야. 걔를 여기에 두면 걔 일생을 망쳐.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너라면 자기보다 엄청 나이 많은 장애인과 평생 살겠어?
4: 싫을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누구든 좋아요.
0: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제 크면 알게 될 거야.
4: 그래요. 오빠만 다 알아요.
0: 사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
1: 종학교 의무실 의무일꾼으로 취직한 요가가 가운을 걸치고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노코소리와 함께 종사돈이 문 앞에 나타난다. 요가의 얼굴엔 놀란 표정이 어린다.
5: 종사돈? 여긴 웬일이에요?
1: 종사돈이 성큼성큼 요가 앞에 다가선다.
5: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지금도 한목지를 사랑해요? 무슨 말이죠? 한목지가 나 싫대요. 수수천에 돌아가래요. 오늘 물어보려고 왔어요. 내가 가면 언니가 한목지를 보살필 수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요? 나와 결혼하기 싫고 언니랑 결혼하겠대요. 나하고? 둘이 이미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이 사귄 지 그렇게 오라면서 그 사람을 몰라요? 식구들한테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화가 났죠? 언니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러죠.
1: 정사전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요가가 할 말을 잃은 듯 돌아서 창문을 마주하고 앉는다. 정사전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말을 계속한다.
5: 언니, 한목지를 빼앗거나 언니와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한목지가 괴로워하는 거 보고 아직도 한목지 마음에 언니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무튼 우리 사이에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전...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싸우러 왔대도 사전이가 이겼어요. 마침 잘 왔네요.
1: 요가는 사무상 서랍을 열고 사탕을 한 움큼 꺼내 종사전의 손에 쥐어준다.
5: 짜요. 나 결혼했어요.
4: 네?
5: 이제부터 나한묵지 마음에서 없어질 거예요. 정사전 남편이니까 사전이가 아껴주고 덜 봐줘요.
6: 네? 약속 지킬 거죠?
5: 당연하죠.
1: 요가에게서 다짐을 받고 난 종사조는 얼떨뜨름한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간다. 종사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요가는 다리의 맥이 풀리는 듯 걸상이 앉는다. 얽히고 설킨 한목지와 인연을 결혼과 함께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요가는 종사존이 남긴 뜻밖의 말에 충격을 먹은 듯 굳어진 표정으로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다. 한편 도선에 사탕을 움켜쥔 채 학교 대문을 나서던 종사존은 양쪽 호주머니에 사탕을 나눠놓는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사탕 하나를 주워 종이를 바른 종사조는 천천히 사탕을 입에 넣고 씹는다. 사탕의 달콤한 맛만큼이나 자신의 달콤한 미래를 생각한 듯 사탕을 먹고 있는 종사조의 입가에 웃음이 어린다. 한편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육아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야속한 심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0: 한옥진의 집. 타박타박 발자국 소리와 함께 종사전이 습관처럼 들어선다. 거실을 지나던 종사전은 소파에 앉아있는 진혜화를 발견하고 쪼볕거리며 다가간다. 종사전을 발견한 진혜화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어린다. 큰 결심을 내린 듯 성큼성큼 진혜화의 앞으로 다가간 종사전은 곧 호주머니에서 사탕들을 꺼내 차탁에 놓는다.
1: 이건 이 결혼 사탕이에요.
0: 사탕과 종사전을 번갈아 바라보던 진혜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는다.
2: 진짜로 육아의 결혼 사탕이야?
1: 네.
2: 아,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대? 그 전에 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지?
1: 자, 사탕 드세요.
2: 너 어제 온밤 어디 갔댔어? 육아한테까지 찾아갔어?
1: 물어보러 갔어요. 정말 육아가 오면 묵지씨를 잘 보살필 수 있는가고요.

드라마 인생향연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바코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 국제공항에 알아본 데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 공항은 연인원 29만 9,500명 승객을 운송했으며 2045회 항공편의 취항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은 친지 방문과 여행 출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장거리 출행 수요가 높았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출행 절정을 이루었으며 5월 1일 여객 유동량은 연인원 6만 7천 명으로 연휴 기간 가장 높은 출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로서는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성도 등 국내 주요 도시와 더불어 곤명, 함흥, 서안 등 관광 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각 통상구의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련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련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체 설계 및 건조한 국내 최초의 18만 립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인 조지타운호가 성공적으로 인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조 완료된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우리나라가 대형 청정에너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할빈공정대학은 본 프로젝트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이 대국 중기의 원활한 건조 및 인도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본 선박은 전장 298.8m, 선폭 48m로 이중결료 저속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저기화률 및 고친환경 성능 등의 우수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전용 선박으로 설계 및 건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조선업계 왕관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할빈세관에 따르면 올 1, 4분기 중국 흑룡강 자유무역시범구 할빈분구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54억 원을 넘어 동기 대비 95%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할빈분구 내 92개 수출입 실적 기업 중 81개 기업이 민영기업으로 88%를 차지하며 민영기업이 룡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꾸준히 활력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 무원시에서 연어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빈강공원의 방류 현장에서 인공 번식된 40만 마리의 연어치어가 특수 제작된 슬라이드를 따라 흑룡강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월은 흑룡강의 수온이 올라 연어 방류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올해까지 무원시의 치어 방류 사업은 37년째 이어져 왔으며 방류된 치어는 누적 4,400만 마리에 달합니다. 며칠 전 동강시에서도 흑룡강에 40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이로써 중로 국경 수역의 어업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률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9번째 시간입니다. 왕혜양네 집. 목책을 무릎에 놓은 아비가 전화기를 붙들고 형제들한테 전화로 이것저것 포치하며 강덕복의 생신 준비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1: 먹는 건 안 돼요. 먹을 건 안 받아요. 먹는 물건은 의미가 없어요. 네, 됐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만해요.
2: 아, 남한테만 선물 하라 하지 말고 자기는 선물 준비했어?
1: 물론 준비했죠.
2: 무슨 점을 준비했는데?
1: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놓으면 깜짝 놀랄걸요.
2: 그거 믿지. 내 색신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1: 그래요. 오빠 색신 특수 재료로 만들었어요.
2: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네 식구들 정말 재미있어. 그 집안 일들을 누군가 소설로 쓰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1: 시간 있으면 오빠가 써요. 아니 왜 전화 안 받지?
2: 봐봐, 자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돌이 되려면 하늘과 땅 차이인 부부가 안 맞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
1: 응.
2: 아, 근데 두 분은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행복해. 그 두 분은 평생 살면서 평생 정려나갔어. 아, 두 분은 대방에게 다가가려 했었고 서로한테 다가갔지. 근데 곧 승리정으로 합류하려 할 때 두 분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서 근데 계속 밀고 나갔지. 이렇게 되면 어머님은 아버님이 걸어온 향촌 흙길을 걸어갔고 순박한 농촌으로 걸어갔어. 봐봐, 어머님은 지금 얼마나 소박해. 옛날 자본가 아가씨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아버님을 다시 봐. 지금은 잠 옷 입고 중절 못 쓰고 대홍포차 마셔.
1: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런 결과를 가져왔죠?
2: 무의식 간에 서로 감화된 거야. 두 분은 서로 대방을 개소하려고 노력했고 또 서로 개소되지 않으려고 냈었어. 결과는 어땠어? 잘 생각해봐 어떤 결과일지.
1: 말해요.
2: 개소시키려다 지쳐서 여기 바뀐 거야.
1: 아니 그럼 두 분이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 스쳐 지나실까요?
2: 그건 잘 모르겠어.
1: 어머니 너무 재수없어요. 지금 농촌 사람들 봐요. 길을 쓰고 도시로 들어오는데 어머니는 되려 시대 흐름을 거슬러 농촌으로 갔어요.
2: 어머님 대신에 억울해할 것 없어. 어머님 지금 모습이 너무 좋아. 아니 웃긴 왜 웃어?
1: 아니 여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청하했거든요. 어머니는 근면하고 겁 많고 원망을 두려워한대요. 제일 과분한 건 아름답지만 착하지 않대요.
2: 두 분은 정말 멋지셔. 마치 옛사람들이 시에 쓴 것처럼 그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가 있고 그대가 나 되고 내가 그대로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 부부들의 본보기야. 안 그래?
0: 만도 주머니를 손에 든 강덕복이 집으로 향하는데 아비가 뒤따라오며 묻는다.
1: 수장 동지, 또 밥 사러 가요? 집에서 해먹으면 안 돼요?
3: 이게 다 내 탓이야. 앞당겨 여든 생신을 세자고 한 덕에 나만 매일 식당 밥을 먹게 됐어. 그뿐이냐? 자기절로 사와야 한다.
1: 러동지, 분투하려면 희생을 해야죠. 선물을 바라면서 고생은 싫고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어요?
3: 스웨터 털실 바지가 큰 선물이냐?
1: 한코 정성으로 선수 뜬 건데 무슨 버석인들 비기겠어요. 벅에 겨워서 투정하시네요. 빨리 가세요. 다 씻겠어요. 갈게요.
0: 강덕복의 생일 선물을 위해 안골이 몇날 며칠 뜨개질을 다그치고 있다. 집에 들어선 강덕복이 말한다.
3: 밥 먹소.
4: 먼저 드세요. 이것만 뜨고 먹을게요.
3: 안 먹으면 식소.
4: 식으면 데워 먹죠.
3: 아휴, 정말 공예나 짓을 하고 있네. 귀찮지도 않소.
0: 침식마저 잊어가며 뜨개질을 이어가던 난걸은 밤이 깊어지도록 손에서 실을 놓을 줄 모른다. 잘 준비를 마친 강덕복이 그때까지 뜨개를 뜨고 있는 안걸에게 다가온다.
3: 아직도 안 자?
4: 먼저 쉬세요. 한쪽 발 다 뜨고 잘게요.
3: 원하지 않으면 계속 떠.
0: 안걸이 피곤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뜨개질을 계속하고 강덕복은 2층 침실로 올라가 먼저 잠자리에 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되어 얼결에 손으로 옆자리를 만지던 강덕복이 비어있는 안걸의 자리를 의식하고 깨어나 탁상 등을 켠다.
3: 정말 걱정이야.
0: 1층으로 내려온 강덕복이 소파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안걸을 흔들어 깨운다.
3: 아이고, 개나 개나 왜 여기서 자?
0: 바닥에 떨어진 실뭉치를 주워들며 다시 안걸을 살피던 강덕복이
3: 너치
0: 심상찮은 기운을 눈치채며 불안한 목소리로 안걸을 부른다.
3: 너치.
0: 강덕복이 안걸을 일으켜 앉혀보지만 안걸은 의식을 잃은 채 한쪽으로 다시 몸이 기울어진다.
3: 너 지금 왜 이러?

0: 마비와 왕혜양 그리고 위민인의 부부가 구급차로 안거를 병원에 호송한다. 한밤의 병원 복도. 의사가 나오기 바쁘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아비가 다가가며 묻는다.
1: 아, 괜찮죠? 어때요?
2: 환자는 주만막하강 출혈인데 지금은 허전됐어요. 그런데 아직 혼미 상태예요.
3: 동지.
0: 복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강덕복이 묻는다.
3: 그럼 언제 깨어납니까?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의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속이 덜컥 내려앉은 강덕복이 손자리에서 휘청거린다. 위민의 아내가 제껏 달려와 부축하는데 아비는 뒤늦게 아버지를 부축하는 위민이를 탓한다.
1: 위민아, 어떻게 부축한 거야?
4: 방금 아버지를 못 봤어.
1: 어떻게 된 거야?
4: 돼서 그만해.
5: 내 보기엔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야. 전하, 먼저 아버님 모시고 가서 쉬어. 나하고 아비가 지키고 있다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릴게.
6: 네.
3: 안 간다. 네 엄마가 깨날 때까지 나 아무데도 안 가.
1: 집에 가세요. 아버지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쩌겠어.
3: 안 간다. 상관 말아, 안 가. 네 엄마한테 일이 생기면 난 어떡하니?
0: 입귀를 실룩거리며 겨우 말을 잇던 강덕복이 참지 못하고 흐느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아비가 강덕복의 곁에 다가앉으며 등을 다독여 위로한다.
1: 아버지. 아버지.
0: 호흡기를 꽂은 안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그 곁에 강덕복과 덕과 그리고 안걸이 무거운 표정으로 둘러앉아 기적이 일어나기만

0: 기다리고 있다. 밥을 사든 위민인의 부부가 병실에 들어선다.
1: 어머.
2: 식사했어요?
1: 아버지, 식사해요.
0: 멍한 표정으로 앉아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는 강덕복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흐려져 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진 강덕복의 모습이 요란히 작고 여리게 느껴진 아비가 저도 몰래 눈물에 훔친다.

0: 안거리 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받은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온다. 아비가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위동인의 부부를 마중한다.
1: 어머니 어때?
2: 그저 그래. 여전히 의식 없어.
3: 세면면 지장 없대요?
2: 의사는 다 온종적인 심리래.
1: 아버지는 괜찮고?
2: 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병원에만 계셔. 돌아가라면 우시고 애들처럼. 큰아빠는 어후에 도착해. 안영이 섬에 갇혀서 속만 태우고 있고.
1: 병원부터 갑사.
2: 응.

0: 파도가 출렁이는 섬마을.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안영이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 속탄 한숨만 내쉰다. 한편 병원 병실. 아비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선다.
1: 식사요.
0: 아비의 말에 강덕복이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마주 앉는다. 만두 하나를 집어들고 잔지를 집는 둥 마는 둥 하는 강덕복의 모습을 가슴 아픈 듯 바라보던 아비가 안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위동이를 불러 복도로 나간다.
1: 아빠, 나와봐. 아빠, 아버지 몸에서 냄새나.
2: 나도 맡았는데 환자고 안 가신대. 안 가신다는데 어떡해.
1: 내일 아버지 생신이야. 온몸에서 냄새 풍기게 할 순 없잖아.
2: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위민이하고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하러 가. 나하고 한잔 푹 쉬시면 좋을 건데.
2: 그럼 당연히 좋지. 그런데 아버진 싫다고 할 거야. 방금 위민이 돌아가 쉬라고 했다가 한마탕 욕먹었어.
1: 내가 또 말해볼게.
0: 혼자서 마른 만두를 씹고 있던 강덕복이 사리가 들어 기침을 한다. 아비가 급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
1: 아버지, 아버지, 천천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네?
3: 그래.
1: 아버지, 반찬 많이 드세요, 네?
0: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으며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 강덕복의 모습이 아비가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킨다.
3: 아비야, 네 엄마가 못 깨면 난 어떡하지?
1: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꼭 깨요.
0: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비의 말을 듣던 강덕복이 만두를 쥐고 껍질을 벗긴다. 아비가 눈물을 참으며 일부러 우스개를 건넨다.
1: 껍질 벗겨 드세요. 어머니 나쁜 습관 아버지가 다 배웠어요.
3: 이전에 네 엄마가 만두가 땅에 떨어지니까

0: 껍질을 벗겨 먹길래 내가 자상계급 사상이라고 혼냈지.
1: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자상계급 사상 아니고요.
0: 이건 자상계급 사상이 아니야. 내 엄마가 빨리 깨났으면 해서 이렇게 번딴 거야.
1: 아버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꼭 깨날 거예요. 절대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0: 안다. 우리 알아. 내 엄마가 그러지 않을 거란 거 안다.
1: 아버지, 내일 아버지 생신이에요.
0: 어? 그래?
1: 네.
0: 깜빡했네.
1: 그런데 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주인공이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0: 날 돌아가라고 그러지. 나 안 간다.
1: 아니에요. 오빠하고 함께 목욕하세요. 씻고 다시 오세요. 되죠?
0: 나 안 씻어. 어디도 안 간다. 여기 있을 거다. 엄마가 깨날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
1: 네네. 우리 아무데도 가지 말아요. 네? 안 가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되죠? 자, 아버지 드세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반찬 많이 드세요. 네?
2: 아비가 아이 달래듯 강덕복의 등을 다독여주며 만두를 쥐어준다. 강덕복이 껍질을 바른 만두를 쥐고 한 입 작게 떼어 먹는다. 깊어가는 밤. 안거래 곁 침대에 누운 강덕복이 혼곤히 잠에 든다. 어릴 땐 산처럼 든든하고 큰 품이었지만 세월의 세례 앞에서 어느새 왜소하고 가냘프게 작아진 아버지의 잔등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아비가 안거래 침대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는다.
1: 엄마, 빨리 깨어나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깨나세요.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1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예,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